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른 하늘가에 그네터의 방울소리가 귀마쩍히 들려오는 6월인데요. 며칠 후면 우리네 전통 명절 단오설입니다. 단오 명절이 다가오니 초록의 싱싱함이 한결도 돋보이는데요. 오늘의 요청아마당에서는 실록이 우거지는 여름에 단오 명절의 흥과 멋을 한껏 살려보고 우리들의 마음도 곱게 물들일 수 있는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함께 김순희 가수가 부른 노래 단오 명절 흥겨워라를 감상합시다.

0: 일본 동경에 거주하는 전국화 씨가 고향의 부모님에게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동경에 거주하고 있는 전국화라고 합니다. 일본에 온 지 21년이 됐는데요. 그간 비상기로 고향에도 오랫동안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단오 명절이 다가오니 부모님 생각이 또 간절합니다. 하여 오늘 노래 한 곡 요청하여 부모님에게 문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0: 네, 그럼 전국화 씨의 부모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사랑의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0: 산들바람에 어릴 적 추억이 새롭게 떠오르며 단어 명절이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연결시에 살고 있는 민정희 씨는 고래희를 바라보지만 단오절이 다가오니 새삼스레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던 쑥떡이 생각난다면서 요청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지금은 근심 걱정 없이 편한 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그래도 어릴 적 어머니의 손맛이 많이 그리워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단오절에 모처럼 가족이 함께 모여서 모임을 가지고 싶다면서 서품 요청해왔습니다. 요청한 서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여보! 아 이거 또 어디 가는 거야 이거? 아 난리 없어!
2: 어제! 아이고. 어제 자꾸 불렀었는데
1: 아이 이게 뭐인가 한번 봐!
3: 어디서 이런 개사이를 가져왔음도?
1: 개사이? 아유 눈을 봤길래 그게 개사인가? 으쯔쯔쯔쯔쯔쯔 야! 너는 여기 앉아라! 이게 기러기란 말이오!
3: 기러기?
1: 그렇지!
3: 기러기라고? 야 어째 상했습니다.
1: 아이고 상하고 말고 떠나서 어이 듣는 소문이 야면 기러기 고기 사람 몸이 그렇게 좋대.
3: 무슨 정신아간 소리라미랜가.
1: 살랑살랑 말이란대 정말.
3: 이거 보쇼.
1: 어?
3: 혹시 당신 야를 잡아먹자고 그래제?
1: 그렇지. 나를 좀 봐. 얼마나 허리허리한가. 나도 좀 몸보신 해인단 말이. 그래서 내가야 알아본 데 이하면 세상 동물 중 암에 아이 걸린 동물이 딱 두 종류 있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헤엄을 치는 상어, 그리고 두 번째 거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요 기러기란 말이요. 그래서 내야 바다에 가서 원래는 상어를 잡자고 했지. 그런데 암만 생각해봐도 갑자기 나를 딱 잡아먹을 것 같더란 말이. 아 그래서 내 지금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야 글쎄 제발로 나를 찾아왔제.
3: 아이고 이거 봤어 이거 봤어.
1: 어째?
3: 야 당신 그때 그 생제비 다리를 떡 꺼내가지고 야 얼마나 개고사 했음도.
1: 어째 딱 옛날에 말을 꺼내면 이래니까.
3: 그러니까 나 절대 엉뚱한 궁리를 하면 안 됐구만.
1: 네 무슨 엉뚱한 궁리를 한다고. 그나저나 야 고기로 한 점밥 먹으면 장성 불러한단 말이요.
3: 에그 정말 정말 말이 씨가 된다는데 정말 어째 이런도.
1: 저 이거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야가야 만병통치약이요.
3: 에 아이 되겠구만. 내 흥부씨의 길을 가서 불러와야 되겠구만.
1: 아이 가만히 있는 가리를 불러 뭐 하는가. 내가 동무 말을 들을게. 야 잘 잡아 해먹고 내 친자식처럼 잘 보살펴 줄게.
3: 야 당신 정말 귀찮구만. 이거 봅소. 그때 그 흥분에 그 다리 끊어진 제비로 구해줘서 부자 되니까 그저 눈에 달이 떠서 그저 그러던 게 어떻게 됐음도. 아우야 우리 쟤도 당신 이제 그 생제비 다리를 떡 끊어 아이 놔두면 지금 얼마나 잘 살게. 우야.
1: 그래 말이야 그때는 내 외에서 그 돈이 눈이 멀어가지고.
3: 그러길래 이 기러기 고기 아무리 만병통치약이라고 소문이 나도 덜끝 하나 다치지 맙소. 예.
1: 아우 아까운 건데 아무리 먹기 싶어도 꾹 참고 기다려야지.
3: 기다리긴 뭐 기다림도.
1: 야 이리 상한 게 뭐 오래 살기나 살겠어.
3: 그래서
1: 아까운 고기를 낭비하면 안 된단 말이야.
3: 이거 봐라 이거 봐라 그 끝내는 그 그 먹을 소리를 그거 하자 또.
1: 이게 진짜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이게 비켜.
3: 야 정말
1: 삐친다 안 되겠어. 아이고 여 귀여워라 야. 야.

0: 내가 네 날개로 잘 치료해 주겠으니까나 다음에 돌아올 때 내한테다 그 복주머니인지 뭐인지 하는 거 갖다 주겠니?
1: 예.
2: 야 이거 뭐 어떻게 이제 너무 말했어? 진짜 말했다고? 야, 니 이제 니 말에 니 기력이야?
1: 복실이라 불러주셔.
2: 야 이거 무슨 일이야?
3: 복실이라고? 어마. 야,
2: 아 이거 어떻게 동물이 막 말하는가 말이?
3: 그래 그래.
2: 야 이거 살다 야 별난 거 다 본다 야. 어 야, 이제 무슨 일이었다가 복실이? 어 야, 야 이 복실아. 내 너로 잘 보살펴주고 맛있는 음식이랑 많이 줄게. 그러면 다음번에 그 돌아올 때 내한테다가 뭐 좀 있어 아이 해주겠니?
1: 예, 네 지금은 아이도 어리고 힘도 없습니다. 이 다음에 커서 꼭 보답하겠습니다.
2: 와, 이거야.
3: 행복하다, 니 정말.
2: 야, 니 제일 곱다.
3: 야, 살랑살랑 말았어. 아, 놀랐구만.
2: 아이고, 내가 좀 흥분돼가지고. 야, 니 이때까지 할 말이 다 진짜 올리?
1: 우리는 잘 따하사기를 안 한다.
2: 나는 니집 부자가 됐습니다. 여기다가 덴티로 두 개를 탁 쌓아놓고 어? 번츠는 아니다. 아니 지금 번츠 먹을 때 아닌데 이게. 야 어찌 내 헐케 대답하거나 나를 이거 없이 보제? 니 나를 지금 모졸로 보는 게 아니야. 어? 야 복주머니인지 뭔지 가져온 게 없니?
1: 지금은 없습니다.
3: 야.
2: 없다고?
3: 야 놀랐구만. 야 그렇게 자꾸 소리치다가는 우리는 물어다 줄 것도 흥분해를 물어다 주겠었구만.
2: 무슨 게 또 흥분해를 물어다 준다고?
3: 예.
2: 아 맞다. 간에 뭐 항상 구호를 외치는 게요. 리수이 칭산 주수이 진산 인산 하면서 맨날 그 벌판에 가서 동물은 뭐 먹을 거 준다 살림을 그 보호한다는 흥분해를 준단 말이야.
3: 야, 좀 치료를 해주고 보겠어. 어째 자꾸 소리치매 아가 뭐 달람이 이래도 정말.
2: 야, 정말.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 치료해 뭐. 내 고질배 있는 건 몰라 그래요. 어?
3: 고질배? 당신 고질배?
2: 어째?
3: 당신 고질배 무슨 도박에 술에 그다음에 무슨 안마빠에 그다음에 또 노래빠에 어제 오늘은 어제 또 근데 야로 잡아먹자고.
1: 나를 구해주세요.
2: 야 나는 관계없다. 우리 속이 막 후치질 하는 같은 게 먹기 싶어서 어디 원래야. 예 흥분해하고 절대 말하지 말고 우리 둘만 먹고 장성불로 하자 말이다.
3: 근데 이거 봤어. 야곡이 진짜 그렇게 좋단두?
2: 진짜 아까부터 내가 몇 번 말한대. 어? 암에 아이 걸리는 동물 중에 한다라제. 그 점 인터넷이라면 두제 말한댔어요.
3: 그. 에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어린 거?
2: 하이치 어린 게 야들야들하고 더 맛있지. 야, 박시랑. 그 뭐야 우리 그 뒤뜰 안에 가서 맛있는 맛만한 먹자 응? 가자!
3: 아이 이거 없어! 아이 근데 이제 우리 야를 먹다가는 그 제비 사건처럼 큰 무슨 후화이 생기지 않을까?
2: 아이고 정말 별 걱정 다 한다. 쟤처럼 근심하다가는 아무 고기도 못 먹는다대. 가자! 노르웨이님에! 노르웨이님에!
3: 야!
4: 아구 좀 차라. 그 뭐요? 이제 상한 기러기를 못 봐서.
2: 봤어. 흑부야 너 기러기 찾아놨죠 우리 집에 오니?
4: 아 이제 요목해 날아오다 떨어졌단 말이오 상해가지고.
2: 아 이 목해 아니다 저 목해다. 예? 저기 가봐라
4: 저기?
2: 어
4: 아이 그거 이제 비우라. 아이 해님에 어? 근데 그건 뭐요?
2: 무슨 게? 아 에이, 이게 세타얀 등산복이다. 내 집 짓을 안
4: 해가지고 가져.
2: 아야야
4: 아이 이게 기러기야 이거 뭐요? 어? 아이 또 무슨 짓 하자 그러냐?
3: 새끼 우리 야로 치료를 해주는 중이었어.
5: 치료해줬어 나 맞습니다.
4: 야 이게 세게 상해.
2: 야 상해가지고 우리 치료해줬다 이제. 야 그런데 니 보기에는 야 오래 살 것 같니?
4: 아 이렇게 나도 어떻게 살 빨리 그거 야 호다 야 이게
2: 흥부야
4: 세게 아프게
2: 드는 소문에 이 하면 기러기 고기 사람 몸에 그렇게 좋단데 우리 둘이 한잔 아야게.
4: 이거 뭐 형님에 어째 아직도 정신 못 차려? 야, 이 기러기는요 국가 2급 보호동물인데 이거 잡기만 하면 벌금하고 감옥까지 간다는 거 모르?
2: 야, 무슨 소리 하냐? 그럼 내 이때 그지고 산에서 야 멧돼지고 꼬이고 사슴이고 다 잡아먹은 거고 계산하면 나는 영원히 감옥에 있어야 되니?
4: 야, 그거는 그때야 형님 내 시대 소리고. 어. 야, 지금 뭐 이 생태 환경이 싹 파괴돼가지고 해마다 홍수지고 또 가물에 곡식이 싹 말라죽는 게 이게 다 누기 때문이요. 바로 형님 같은 사람들이야 코앞에 한 수만 바라보고 무자비하게 이 생태를 싹 파괴했기 때문이란 말이오.
2: 아이고, 야는 그 재해범 범어 저 그 교육하자 든단데. 그저 웃자고 한 소리다. 야, 흥부야, 이어라. 야, 내 저 기러기로 상한 거 구해주고 잘 보살펴줬는데 다음번에 돌아올 때 자 냄새다가 한번 후한 선물 아이줄까?
3: 응? 아유, 얼마 아스마니?
4: 회사.
3: 정말. 아이, 우리 내외가이 맨날 이렇게 벌판이랑 습지랑 다니면 기러기들 먹어리로 주고 보호해주고 치료해주는 게 이 말 못할 야네한테서 뭐 당장 보답받자고 그러는 겁니까?
6: 아이, 야 말할 줄 알았대무슨.
4: 말이... 아줌마, 무슨 소리 아줌마 또.
6: 아, 정말. 야.
4: 기러기 어떻게 말아?
2: 야, 정말 나도 놀랬다. 너네 못 믿겠으면 야 기다려라. 덕진아, 좀 말해봐라 한번.
6: 말해봐라.
1: 기러기.
2: 야, 진짜 사람이 좀 또 많아야 하니 정말.
4: 아유, 이거 형님에.
2: 어?
4: 그러지 마. 이야, 우리 인간들이야 정말 마음을 잘 먹고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해주면 야, 내 언젠가는 우리에게 다 보고 가져다 줄게요. 야.
2: 야. 아, 이거 네 말 들어볼까나. 아, 지금 용 뭐 느껴진다. 네, 어? 야, 잘 보살피고 잘 치료된다며. 어? 다시 대사연 속으로 돌려보내겠다 내.
4: 얼쏘.
3: 지름 났어.
4: 뭐라고? 지름 났다 무슨 소리야? 지름
6: 났다 무슨 소리야? 이제 저 전에 오기 전에 우리야 이하로 잡아먹는다고 그랬다.
2: 야. 무슨 놀라. 아니 동생들 앞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은 그래 한 번도 먹기 싶은 생각 없었는가?
6: 아이 뭐 당신 약옥이 무슨 그렇게 좋다며 막 선전하니까 네 까닥했지만
2: 야 어제는 안 먹는다.
3: 야
2: 나사다. 야 이게 나 나사구나. 야 이게 완전
4: 야
2: 아이고 내 치료해주겠다. 아이고야.
3: 야
2: 행님해
4: 저거 뭐 저게 야 저 기러기 저게야 내 치료해서 돌려보낸 행복이여 저게.
3: 까지 데려가서 내 새끼처럼 보살펴주고 키워준 사랑인다 사랑인다.
6: 이거 봤어 다니 우리인데 보고 가지다 둘러왔어.
3: 그래. 맞습니다. 야, 우리 인간들이 이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이 자연 동물을 사랑하고

네, 우리는 오늘 용정시 동성영진 용성천의 유어키 씨의 전화 요청을 받고 현지로 왔습니다. 단오절 맞이 축제를 펼치고 있는 그 현장 속으로 우리 함께 가봅시다.

0: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영등시 동성영진 영성천에서 된장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유오키라고 합니다.
0: 네, 오늘 어떤 사연으로 노래를 요청하려고 합니까?
1: 네, 꽃피는 여름도 되고 단오명절도 다가오니 그간 우리 회사를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장의 직원들과 그 가족분들도 모두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노래 한 곡 요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단오명절 잘 보내세요.
2: 단오명절 잘 보내세요.

가족, 직장과 친구들이 있는 곳에는 늘 사랑과 고마움이 넘치는데요. 혼천시에 살고 있는 윤화영 씨는 고민이 있을 때마다 친구들을 찾아 담소를 나누면서 마음의 안정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하면서 새로운 취미 생활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료들과 함께 등산도 하면서 건강을 되찾고 싶다면서 노래 제비가 돌아왔다네를 요청해 왔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단오절의 쑥을 캐서 거는 것으로 우리는 평안과 안녕을 기원해왔습니다. 올해 단오절에 가족이 함께 단란히 모여서 명절을 보내면서 한 해 동안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건 어떨지요? 네, 그럼 모든 가정들에서 단오절을 잘 보내시고 올여름을 건강하게 시원하게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하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北京时间9点整。
1: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당신이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해 봅니다.

오늘 여성 클럽은 김택만 작가님의 글 꽃송이 같은 어머니 손목 잡고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여성 클럽은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성 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어젯밤에 눈이 내려 길이 아주 미끄러웠다. 얼굴을 스치는 바람도 차고 거칠었다. 자가용을 몰고 역에 나가 시골에서 올라온 어머니를 마중해 집 앞에 있는 주차장에 도착했다. 주차장에서 집까지 가려면 몇십 미터는 더 걸어야 했다. 나는 이렇게 춥고 미끄러운 날에 왜 오시는가고 어머니를 나무람하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잔소리를 했다. 그러고 동네에서 있었던 일을 쉴 새 없이 얘기하셨다.

2년 전 겨울날 어머니는 넘어지면서 손목을 크게 상해 고생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눈이 내리는 날에는 마실을 나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헌데 아침에 통화할 때만 해도 우리 집으로 온다는 말씀이 없다가 이렇게 갑자기 올라오시니 나는 저기 당황했다. 길은 경사까지 지어서 더 미끄럽고 걷기가 불편했다. 앞에서 엉덩방아를 찢는 사람도 가끔 보였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미끄러운 길을 조심스레 걸었다. 엎어지거나 넘어져 상하면 큰일이다. 혹시라도 미끄러져 상할까봐 한 발짝 한 발짝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더욱 꼭 잡았다. 어머니의 손은 차고 꼬칠하고 나른했다. 옛날에는 봄날의 햇살 마냥 따스하고 부드럽던 손이었다. 어머니의 손을 얼마 만에 잡아보는지 모르겠다. 어릴 적에 어머니는 늘 내 손목을 잡고 걸었다. 지금은 기억이 아리송하지만 어머니는 손으로 나에게 세수도 시켜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밥도 먹여주고 빨래도 해주셨다. 내가 좀 철이 들었을 때다. 어두운 밤에 길을 걸을 때면 어머니 손을 잡고 걸었고 어머니 손을 잡으면 마음이 든든했다. 간혹 무서운 일을 당하면 마치 병아리가 어미 닭의 품에 뛰어들듯이 나는 어머니 손부터 잡았다. 그때 어머니 손이 부드러웠던지 거칠었던지 차가웠던지 따뜻했던지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면 든든하고 무섭지 않았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손을 잡아본 기억은 없다. 그 손이 부드럽던지 두툼하던지 모른다. 저 세상에 가신 지 벌써 25년이나 되는데 아무튼 아버지의 손을 잡아본 기억이 없다. 어머니의 손은 약손이었다. 어릴 때 배가 아프다고 하면 어머니는 엄마 손은 약손이야 하면서 손으로 배를 살살 문질러 주었다. 그러면 배가 깜쪽같이 편해졌다. 또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어머니는 손으로 내 머리를 살살 긁어주었다. 그러면 아프던 머리도 거짓말처럼 나았다.

더러운 옷가지들도 어머니 손을 거치면 깨끗하게 변했고 음식도 어머니 손을 거치면 그렇게 맛있어졌다. 어머니 손맛은 일품이었다. 어머니의 손은 천사의 손이었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지난 세월에 어머니는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더울세라 추울세라 나에게 따스한 손길을 보내주었다. 철없던 개구쟁이 시절에 진종일 강변이나 산에 가서 놀다 나니 옷은 진흙이 묻고 어지러워졌다. 이런 옷들을 어머니는 말없이 씻어주었고 기껏해야 이 철딱선이가 없는 거사 하고 내 엉덩이를 살짝 때려주었다. 옷이 해지면 깊은 밤에도 쉬지 않고 바늘로 한뜸 한뜸 기워줬다.

제일 멋있고 아름다웠다. 그런 어머니의 손을 안 잡은 날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도 내 스스로 철이 들었다고 느꼈을 때부터일 것이다. 아무튼 사춘기를 맞으면서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기는커녕 어머니가 묻는 말에도 대답을 안 할 때가 많았다. 어머니의 손을 잡는 것이 부끄럽고 유치하다고 생각했다. 현성에 있는 중학교 기숙사에 있으면서 한 주일에 한 번꼴로 고향집에 내려갔는데 그 시간에 맞춰 어머니는 동구 밖에서 기다렸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을 줄 몰랐다. 어머니도 구태여 내 손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나대로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건너

거칠거칠한 손으로 한 뿌리 두 뿌리 갯민들레를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별미였고 그야말로 밥도적이었다. 가을이면 감자며 옥수수며 고추며를 보내줬다. 지금 어머니 손을 잡고 있지만 모두 다 이 거친 손으로 지은 농산물들이었다. 내가 여러 잡지에 어머니의 청춘, 강물에 뜬 달, 아버지 산만큼 살고 싶다 등 글을 발표하자 어머니는 잡지를 손에 꼭 받아 쥐고 동네 방네 다니며 자랑했다.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 처음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가슴이 뛰고 황홀했다. 그녀의 손은 부드러웠고 따뜻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랑과 행복을 다 가진 느낌이었다. 지금 우리 부부는 지천명의 나이가 지났지만 공원의 꽃길이나 부르하통하 유보도를 걸을 때 그리고 영화관에 갈 때면 서로 두 손을 꼭 잡는다. 남보란 듯이 서로 손을 잡고 걷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것은 응당한 것이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또 고사리 같은 딸의 손을 잡고 걷기를 좋아한다. 유치원에 갈 때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강변의 유보도를 거닐 때 온갖 재롱을 다 부리고 노래까지 부르는 딸의 모습을 볼 때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나는 고사리 같은 딸의 손을 꼭 잡아준다. 하지만 지금 80고령의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내 이 고동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까? 여지까지 아내와 자식의 손만 많이 잡아주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아보지 못한 것이 새삼스럽게 미안하게 느껴진다. 이제부터라도 어머니의 손을 많이 잡아야겠다.

다시 슬그머니 어머니의 손을 내려다보니 문득 빨간 매니큐어를 바른 어머니의 손톱이 얼른거린다. 난생 처음 보는 매니큐어를 바른 어머니의 손톱이다. 어머니이기 전에 당신이 여자라는 것을 나는 왜 여태껏 모르고 있었을까? 나는 무심한 자신이 미웠다. 어머니도 여자이고 한 송이 꽃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꽃다운 청춘을 도적질한 놈이 바로 나다. 좋은 세월은 갔지만 한껏 멋을 부려보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리해되고 존경이 갔다. 어머니, 우리 손잡고 어머니 손, 내 손을 사진 찍어요. 뭐? 손도 사진을 찍나?

이 못생긴 손을 찍어서 뭐해? 나는 이 멋지고 아름다운 어머니의 손을 영원히 기억에 남기고 싶었고 가슴에 품고 싶었다. 나중에, 아주 먼 나중에. 어머니가 저 세상에 가면 저는 만질 수도 그 체온을 느낄 수도 없는 어머니의 손을 이제부터라도 자주 만져보고 느껴보리라 다짐하면서 나는 핸드폰을 꺼내들고 사진을 찍었다.

이제부터 사진 속에 있는 어머니의 손을 보면서 내 손도 어머니의 손처럼 아름다운 손이 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만화 방초 우거진 들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걷는 꿈을 꿨다.

0: 您现在收听的是黑龙江朝鲜语广播。
1: 기쁨과슬픔을함께하는라디오쉼터흥룡강조선어방송입니다.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이상은 오늘 여성 클럽에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네, 괜찮은 사람. 누구에게든 굉장한 칭찬이죠. 내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말하면 자신에게 굉장한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기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분들에게도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죠.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최고라고 생각하고 격려하면 실제로도 최고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아침마다 외쳐봐요. 난 최고야.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문학 시간에서는 박병대님의 작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우리글 사랑.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떠나간 지도 어언 34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다. 어머니는 생전에 우리 7남매를 키우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삐 돌아치면서도 짬짬이 재미나는 가사나 시를 외우곤 했다. 한 번은 내가 조선문 서점에서 구입한 재봉 감별곡을 보다가 큰 소리로 한 토막을 읽었더니 어머니는 그건 추풍 감별곡의 가사로구나 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깜짝 놀라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고 물어봤더니 어머니는 추풍 감별곡은 내가 시집 오기 전에 즐겨 읊었던 가사란다. 비록 20년이란 세월이 지났어도 이 가사만은 아직까지 줄줄 외울 자신이 있단다. 내가 기억한 게 맞는지 한번 책과 대소해 보겠니? 라고 하고는 신명나게 가사를 읊어내려갔다.

어젯밤 바람솔에 금성이 완연하다. 고침 당금에 상사몽 훌쳐 깨어 족장을 반개하고 막막히 앉았으니 만리 장공에 하운이 흩어지고 천재 강산에 창기운 새로워라.

어머니는 기억을 더듬느라 애쓰는 티도 없이 장편 가사를 얼음에 박밀듯 술술 읊어내려갔다. 어머니의 기억력이 놀라운 건 둘째치고 가사에 얼마나 흠뻑 빠졌으면 그 긴 고전 가사를 여지껏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어머니는 학교도 못 다녔을 텐데 우리 글을 어떻게 익혔나요? 그 시절에 집안 살림이 너무 어려워 학교라고 갈 엄두도 못 냈었지. 그럼 어머니는 누구한테서 우리 글을 배웠나요? 내가 궁금해서 따져 물으니 어머니는 누구긴 누구겠니? 나는 네 외할머니한테서 배웠지. 라면서 빙그레 웃으셨다. 집안 살림이 어려웠음에도 외할머니는 딸의 눈을 틔워주려고 어머니가 7살이 되자 우리 글을 배워줬단다. 그러나 간단한 받침 달기까지는 대충 배워줄 수 있었으나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 글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주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기게 됐다.

이 할머니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하고 방법을 모색한 끝에 한 가지 방도를 찾아냈다. 바로 방안이며 부엌이며 눈길이 닿을 만한 물건에 그 이름을 써 붙여놓고 우리 어머니가 집안을 드나들 때마다 글자를 보고 말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 어머니는 받침이 달린 글자도 제법 깨치게 됐다. 또 글을 익히는데 흥취를 가지라고 민간에 유행하는 가사를 정리해 적어놓고 읽게 하여 어머니의 열독 능력을 키워줬다. 글이란 읽기만 해서는 진정으로 익힐 수 없다. 배운 글은 자꾸 써야만 머릿속에 확고히 박히는데 집안은 정이나 연필을 살 형편이 못됐다.

소녀 시절 어머니는 어전에는 집에서 일손을 도와 길쌈도 할고 물레질로 배를 싸 실을 뽑기도 하고 오후에는 밖에 나가 또래 여자애들과 술래 잡기도 하고 줄뜨기도 뛰면서 놀았다고 한다.

글을 익힌 뒤로는 친구들과 짤막한 글쪽지를 써서 주고 받던 대로부터 편지를 나누는 재미에 푹 빠지게 됐다. 워낙 어머니가 자란 동네는 예로부터 퇴계리황, 서예 류성령, 학봉 김성일과 같은 명인들이 배출한 안동지대라 가난한 집의 딸애들도 글을 알았으며 성행하는 민간 가사는 어느 집에서나 다 100개 두고 업고 외우고 나는 게 풍토로 자리 잡고 있었다. 어머니는 외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당시 유행하던 가사를 많이 장악했는데 그 중에서도 추풍 감별곡은 가장 즐겨 외우던 가사 중에 하나였다고 한다. 어머니는 그렇게 배운 글로 생활상의 어려움을 헤쳐나간 건 물론 세상을 보는 안목을 넓혔고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었다. 마을마다 야학을 꾸려 부녀들에게 글을 배워주던 때 어머니는 마을의 공작대원들을 도와 보조교원 역할도 했다. 어머니는 만년에도 가사를 무척 사랑했다. 어머니가 수집한 가사가 책에 실리자 신명이 나서 부근의 조선족 동네를 돌면서 가사 수집에 더욱 열정을 쏟았다. 어머니의 글사랑을 떠올리니 오늘따라 어머니가 많이 그리워난다. 지금쯤 어머니는 구천에서 무슨 가사를 외우고 계실까?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리기춘님의 작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장춘 시절의 초록색 군모여.

내가 말하려는 군모는 50여 년 전 우리 세대 젊은이들이 군대 모자라고 입말에 자주 담았던 그때 군인들이 쓰고 다녔던 모자다. 지난 세기 70년대 초 우리 사회 풍경 속에 구석구석을 가끔씩 더듬어 볼 때마다 군모에 얽힌 에피소드들이 눈앞에 언뜻 그린다. 그때 그 시절에 해방군에서 퇴역한 군인들은 우리 20대 젊은이들 속에서 인기가 대단했다. 군인이 될 테야 얼마나 멋진가. 나도 그런 인기 대상의 행렬에 끼어들고 싶은 욕망이 불타올랐다. 그리하여 병역 징집 연령에 해당되는 그 해에 산참으로 참군 지원을 했는데 아쉽게도 신체 검사에서 근시한 판정을 받고 탈락됐다. 군모를 머리에 척 쓰고 군복 차림을 하고 앞가슴에 커다란 붉은 꽃을 달고 참군하는 친구들을 멀근히 바라보면서 부러움과 아쉬움에 울적해졌다. 하지만 나는 인사 마음을 다잡고 농촌이라는 이 광활한 천지에서 청춘의 가치를 빛내리라 다짐했다. 생산대에서 민병패장, 단지부 서기 등 여러 직무를 맡아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 점차 청년들 속에서 걸간이 됐다.

제 딴에는 스스로 만족스럽게 느껴졌지만 주위에서 제대 군인들이 오갈 때마다 그들이 쓴 초록색 군모와 산뜻한 군복이 어쩐지 자꾸 눈에 안겨왔다. 그 당시 우리 또래들이 즐겨보는 전투 영화 병원 유격대에서 나오는 팔로군 유격대 대상 리향양이 평복 차림에 팔로군 모자를 쓰고 지혜롭고 용감하게 적들과 싸우는 그 모습이 얼마나 멋져 보였는지 모른다. 그래서 나도 군무를 쓰고 민병 패장 노릇을 본때 있게 하고 싶었다. 나뿐만 아니라 당시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군무를 쓰고 싶어 했다. 하지만 군모에 대한 욕심과 집착은 마을에서 내가 제일 강했을 것이다. 우리 생산대에는 나와 동갑내기인 제대 군인이 한 명 있었는데 나는 은근히 그의 군모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어느 모임에서 나는 넉살 좋게 그 제대 군인의 군모를 한번 써보자고 했다. 그는 제 거 벗어서 나한테 주면서 써보라고 했다. 나보다 키도 크고 머리도 큰 그의 군모를 쓰니 조금 헐렁했다. 그러자 그는 네가 욕심내도 너무 커서 안 되겠다 라고 희죽거렸다. 그래도 군모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던 나는 주위 친구들 가운데 누가 군모를 쓰고 다니는지 계속 살폈다. 어느 날 나와 좀 가까이 지내는 친구 강철이가 어디에서 얻었는지 색깔이 약간 바랜 군모를 쓰고 나타났다.

그는 나와 키도 비슷하고 머리크기도 비슷해 그가 쓴 군모라면 내 머리에 딱 들어맞을 것 같았다. 나는 렴지를 불구하고 강철이를 불러서 내가 쓰고 다니는 건색 새 모자와 군모를 바꾸자고 했다. 그러자 그는 자기도 얼마 전에 제대 군인인 사촌 형님한테서 겨우 빼앗은 것이라며 절대 바꿀 수 없다고 딱 잡아댔다. 후에 여러 번 사정을 하자 자기가 1년쯤 쓴 후에 바꿔 쓰자고 마음에 내키지 않은 약속을 하는 것이었다. 1년이 지나자 그의 군모는 초록색 빛깔이 많이

달라붙었다. 전에 약속을 했는지라 이번에 강철이는 추호의 조조도 없이 자기 머리에 쓰고 있던 군모를 제껏 벗어서 나에게 넘겨주고 내 새 검정색 모자를 가져다가 자기 머리에 꼭 눌렀었다. 군모는 비록 색깔이 많이 바래졌지만 머리에 쓰는 순간 가슴이 일렁였다. 군모를 그토록 써보고 싶던 소망이 드디어 실현됐던 것이다. 군모를 그토록 애착하는 내 마음을 이해할 리 없었던 어머니는 새 모자와 낡은 모자를 바꿨다고 아니꼽게 꼬집었다.

에그 에그 저 멍청이 같은 게 새 모자를 낡은 모자와 바꾸다니. 나는 이 군대 모자가 좋습니다. 어머니가 허드게 꼬지져도 나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이튿날부터 나는 그 군모를 쓰고 사람들 앞에서 옷줄 댔다. 일을 할 때는 먼지나 땀이 슴비올 것 같아서 쓰지 않았고 외출하거나 회의가 있을 때면 보란 듯이 쓰고 다녔다. 군모가 약간이라도 어지러워지면 깨끗이 씻어 말리운 다음 주름살이 질세라 손으로 살살 다듬곤 했다. 그런데 내가 이처럼 아끼는 군모에 눈독을 들인 친구가 있었다. 어느 날 내가 군모를 쓰고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때마침 초로라는 친구도 와 있었다. 그는 내 군모를 보자 자기 머리에 맞을 것 같다고 하면서 써보자고 했다. 나는 시답지 않았지만 군모를 벗어 그에게 넘겨줬다.

그는 군모를 머리에 쓰고는 내 머리에 딱 맞는구나 라고 익살스럽게 웃으며 며칠만 쓰자고 했다. 나는 대뜸 그가 군모를 돌려두려는 기미가 없는 것을 눈치채고 재빨리 그의 머리에 쓴 군모를 와락 벗겨주고 안 된다고 강경하게 나섰다. 그러자 그는 벌컥 화를 내며 내 손에서 군모를 억지로 빼앗으려 했다. 나는 군모를 가슴에 단단히 안고 안 된다고 얼굴이 벌개지도록 맞섰다.

그는 나보다 2년이나 연상이고 소나기가 나보다 억센지라 나를 방구석에 밀어넣고 기어코 빼앗으려고 했다. 나는 군무를 움켜쥔 채 더 어스러지게 가슴에 품고 안간 힘을 썼다. 내가 하도 억세게 나서자 그는 무리한 행동을 멈추고 내 머리를 툭 박아치면서 내 어서 그 잘난 군대 모자를 가지고 라고 말하고는 물러나는 것이었다. 군무를 하도 애지중지하면서 법에처럼 간직하고 자주 씻다 보니 초록색 원색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됐다. 그래도 나는 그 군모를 대학교에 가기 전까지 쓰고 다녔다. 요즘은 군모를 쓰고 다니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간혹 홍색 영화나 연출 무대에서만 배우들이 그때의 그 초록색 군모를 쓰고 공연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뿐이다. 그토록 원했던 군모여.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군모의 그 초록색 색깔만은 내 청춘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새파래지 않으리.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까만 천호에 보석을 쏟아부은 듯 점점하고 영롱하게 빛나는 별은 암흑의 두려움도 순식간에 잊게 할 만큼 매력적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꿈은 그때 별이 됩니다. 그 별을 딸 수 없어도 두려움 없이 견뎌낼 수 있게 합니다. 그 별이 자신의 길을 안내합니다. 그게 꿈의 힘입니다. 네, 힘든 상황일수록 반짝반짝 빛나는 별 하나가 절실합니다. 네, 행복한 문학 역시 힘들 때 어깨가 되어주고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뱉은 담배 연기는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중장소에서 흡연을 금하시고 간접흡연에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뉴스입니다. 대학 입시가 막을 내리면서 2026년 졸업여행 시즌이 6월 상순 첫 정점을 맞이했습니다. 동정여행이 발표한 2026 졸업 시즌 여행 보고서에 따르면 졸업여행 키워드 검색량이 전월 대비 300% 이상 급증했으며 16세에서 20세 이용자의 여행 상품 주문량도 전월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졸업생들이 여행지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는 자연경관, 역사문화 외에도 특색 미식, 문화공연, e스포츠 대회 등이 주요 관심사로 됐습니다. 이는 Z세대의 여행 결정이 세상 구경하기에서 자신의 흥미 만족형 여행으로 전환됐음을 보여줍니다. 전통적인 관광보다는 자신의 흥미를 만족시키는 체험이 졸업여행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흥미 만족형 여행 열풍 속에서 우리성은 눈에 띄는 활약을 보였습니다. 할빈은 2026년 졸업 시즌 공연 및 경기 관람 인기 목적지 앞 10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며 동북 지역 졸업 여행의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공연과 경기 관람이 졸업 여행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동정 여행 데이터에 따르면 상해, 남경, 성도, 북경, 청도, 광주, 중경, 할빈, 서안, 무한히 공연 및 경기 관람 인기 목적지 앞 10위에 들었습니다. 졸업 시즌 동안 할빈의 음악 축제, 콘서트 등 대형 공연 행사는 수많은 젊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예약 데이터를 보면 6월 10일 이후 한 달간 할빈행 항공권 예약 중 16세에서 20세 이용자 수가 전월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할빈은 풍부한 공연 자원과 독특한 도시 매력을 바탕으로 졸업생들이 다른 도시로 이동해 공연을 관람하는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한 가지 먹거리를 위해 한 도시를 찾아가는 현상이 흑룡강 졸업여행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빈의 탕수육, 마디얼 아이스크림, 소시지 등 특색 미식들이 전국 각지 졸업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태양도 풍경구, 빙설대세계 등 관광지의 검색량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많은 졸업생들이 공연 관람 외에도 할빈의 유럽풍 정취와 미식 문화를 깊이 있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동정여행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6년 졸업 시즌이 뚜렷한 흥미주도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Z세대는 더 이상 전통적인 관광 체험에 만족하지 않으며 여행을 자기 표현과 스트레스 해소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6월 12일 저녁 동북 슈퍼리그 2라운드 할빈 홈 경기가 진행됐고 6월 13일에는 할빈 딸기 음악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스포츠 이벤트와 트렌디한 음악 행사가 연이어 열리면서 현지 소비 열기가 뚜렷이 상승했습니다. 메이투안 데이터에 따르면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할빈 호텔 및 민박 예약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으며 특히 4성급 호텔 예약량은 34% 늘어났습니다. 메이투안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딸기 음악 축제 관련 검색량은 전년 대비 253% 급증했습니다. 또한 빙설대세계 주변의 소비 열기도 함께 상승해 빙설대세계 주변 호텔 검색량은 8배 이상, 빙설대세계 주변 맛집 검색량은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열기는 할빈 시내 주요 관광지 전역으로 확산돼 도시 전체의 여행 수요를 끌어올렸습니다. 메이투안 데이터에 따르면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할빈 제약 제육공장 판화박물관, 할빈 융창 놀이공원 등 관광지의 예약량이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행사 기간 할빈을 방문한 관광객은 주로 젊은 층으로 30세 미만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습니다. 스포츠 이벤트와 트렌디 음악 축제의 결합 모델은 젊은 층의 문화, 스포츠 레저 소비 니즈에 정확히 부합되며 할빈의 여름철 문화 관광 시장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했습니다. 최근 국가외환관리국 흑룡강성분국은 국경 간 무역 고수준 개방 시범 시행 세칙을 발표했습니다. 세칙에 따라 국경 간 무역 고수준 대외개방 시범사업이 8월 28일 할빈 목당강 수화 치치알시에서 공식적으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주요 내용에는 일반 항목 외환자금의 순환 및 지급 절차 간소화, 신형 국제 무역 결제 방식 최적화 등 7가지 편의화 정책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업무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고 기업 운영 비용이 절감되며 자금 회전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핸드펜 악기를 낯설게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클래식 음악에서 자주 활용되는 이 악기는 과거 스위스 장인이 전적으로 수작업으로 제작했으며 개당 수만 원이라는 고가임에도 구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7대하의 한 소규모 공장에서 생산된 핸드펜이 전 세계 수십 개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26년 전 스위스에서 최초로 수제 핸드펜이 탄생했지만 본격적인 량산 체계를 구축한 곳은 흑룡강 고도악기 유한회사입니다. 이곳은 중국 최초이자 현존 최대 규모의 핸드펜 전문 생산업체로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핸드펜 4개 중 1개는 7대하에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핸드펜의 기원은 스위스지만 고도악기 회사는 이 악기에 동양적인 정취를 불어넣었습니다. 전 세계 유일한 전체 표면 레이저 조각 기술을 자체 개발했고 다양한 령계 제품 라인업도 확충했습니다. 공장 라이브 방송과 온라인 연주 강의를 병행해 악보 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인도 쉽게 연주법을 익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고도악기 회사의 제품은 전 세계 38개 국가 및 지역에 공급되고 있으며 유럽 최대 악기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서는 스위스 브랜드를 제치고 18개월 연속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4회 조동소병 미식문화제 개막식이 일전 조동시 인민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정부 및 기업, 상인 대표, 시민과 관광객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식, 문화관광, 스포츠, 과학기술 혁신이 깊이 융합된 도시의 축제를 함께 즐겼습니다. 이번 소병 축제는 단순한 미식 전시회 모델을 벗어나 미식 소비, 무형문화 유산 문화창해 등 7대 핵심 분야를 혁신적으로 연계했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 체육, 관광, 농업, 상업, 과학기술, 연구, 체험이 깊이 융합된 새로운 축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시의 슈퍼문화관광 IP를 성공적으로 창출해 대중의 폭넓은 주목을 받도록 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개막 첫날 누적 관광객 수는 10만 명을 넘었고 온라인 라이브 방송과 쇼폼 영상의 전체 로출 수는 100만 회를 돌파해 역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전례 없는 높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동시에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동시는 시내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50만 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발급했으며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민생에 혜택을 주고 소비를 촉진해 축제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개월간 조동소병 미식문화제는 지속적으로 소비 동력을 발산할 예정입니다. 단오 전련 휴가 다가옴에 따라 항공권 예약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명절 분위기가 짙은 목적지는 많은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광 코스 가운데서 민속 관광이 단오절 관광의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빅데이터에 따르면 6월 10일까지 단오 전련 휴 국내 항공선 항공권 예약량이 183만 장을 초과했고 출입국 항선 항공권 예약량은 58만 장을 초과해 전년 동기 대비 약 8% 증가했습니다. 북경, 상해, 광주, 성도 등 지역이 여전히 인기 있는 관광지로 꼽혔습니다. 그중 광주, 심수는 명절 기간에 룡주 경기, 룡주 연회 등 전통적인 민속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짙은 단오절 분위기가 많은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면서 두 지역의 항공권 예약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36번째 시간입니다. 강영천은 속생각을 나타내기 싫어하는 사람이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속에 꼭 묻어두어 자신만 입 밖에 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그는 사람들을 매우 열정적으로 대한다. 그러나 그의 열정은 입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을 돌리고 실제적으로 방조를 주는 데서 나타났다. 그는 조금도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따질 줄 몰랐고 동지들을 한결같이 극진하게 대하였다. 그 자신에게는 영몇마디 하여도 성내지 않았고 복수는 더욱 몰라서 너무 무던하고 다 약해 보였으나 누가 사업을 방해할 때는 쉽게 격노하고 조그만 양보도 없었다. 그는 의지가 매우 굳세어 쉽게 감동되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 같지만 무슨 일에 대하여서도 민감하였고 반응도 강렬했으며 겉으로 나타낼 때면 곧 행동으로 되었다. 보기엔 그의 사업 작품도 얼마간 뜨고 질질 끄는 감을 주었으나 일단 결론한 일은 면밀히 짜고 들어 결단성 있게 해제낀다. 수연이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는 많은 생각을 가지지 않았고 다만 자연스럽게 맺어진 친근감을 느꼈을 뿐이다. 하기야 그도 스물서너세 청년으로서 응당 주위의 처녀들에게 주의를 돌릴 때가 되었다. 하나 다른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바로 그렇게 오랜 기간을 같이 일해온 수연에 대해서도 생김새나 몸매에 대하여 자세한 주의를 돌리지 않았고 그저 익숙한 사람을 알듯이 자기는 수연이를 잘 알고 있어 말소리만 듣고도 그가 온다는 것을 가려낼 수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그러나 수연이가 의식적으로 자기와 멀리하는 데서 그는 점차 이상한 것을 느꼈다. 사이가 어성보성해지는 것을 느낄수록 지난날 가까이 지내던 일이 더욱 그리워나서 생각이 깊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렇다. 그의 마음속에는 수연이가 있었다. 그는 수연이가 왜 지난날 자기에 대한 친절성을 말끔히 거두어들였는지 알 수 없었다. 자기를 앞만 돌이켜봐도 수연이를 잘못 대한 것은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는 수연이를 만나 이야기해보고 싶었으나 입을 떼기가 거북하였다. 사람의 감정은 다 알 수 없다. 수연이는 그런 내색을 한 적이 없지 않은가. 자기만 엉뚱하게 생각했을 수 있다. 수연의 마음속에는 애당초 자기가 없었을 수 있지 않는가. 사람들은 흔히 두 사람이 허물없이 지낼 때에는 오히려 우정의 중요함을 잘 모르다가도 일단 어느 한쪽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는 곧 너무나도 큰 것을 잃었다는 느낌과 우정의 고귀함을 통절히 느끼게 되며 이미 잃어버렸을 때에는 당초에 왜 그 우정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가고 후회하게 된다. 또한 그리움이 가득 찬 정서도 시간의 흐름과 같이 날로 짙어지며 끝없이 이어진다.

0: 어디서 이런 마음이.
1: 바로 이때 구중대장 톡성이가 정찰병 장동무를 데리고 들어왔다.
2: 강동무, 누구하고 성을 내요? 호, 혼자라고만.
1: 덕성이는 웃으며 떠들었다. 그의 아래턱에는 새로운 상처자리가 하나 더 생겼다. 강영철은 응급결에 얼굴을 확 붉혔다. 그는 못 들은 척하고 덕성이의 말에는 대꾸 없이 급히 다가가서 장동무와 악수를 나누고 물을 따라주며 친절하게 자리를 권하였다.
0: 아, 돌아왔구만. 안수. 얼마나 고생했겠소?
3: 괜찮소. 다리는 이미 단련됐으니까.
1: 장동무는 껄껄거리며 자리에 앉았다. 그는 앞니가 빠져 말할 때면 바람이 샜다. 끈으로 허리를 질끈 동인 몸에 진회색 두루마기를 입은 그는 머리에 낡은 중절모를 쓰고 수염을 더부룩이 길렀다. 그의 차림새로 봐서는 시골에서 도시로 나다니는 장사꾼과 똑같았다.
2: 강동무, 장동무가 정황을 다 알아왔어. 난 회의를 열려고 사람을 띄웠어.
1: 덕성이는 흥분해서 말하였다.
0: 잘했어. 그럼 됐구만.
1: 강영천이 말을 받았다.
0: 장동무, 우선 목이나 축이고 좀 쉬어.
1: 그는 장동무의 땀투성이 된 얼굴과 후줄근이 젖은 뒷잔등을 보고 급히 수건을 넘겨주고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윽고 반듯하게 포개 넣은 새 흰 무명 초고리를 들고 나와 장동무에게 주었다.
0: 빨리 그 두루마기를 바꾸어. 이 더운 날에 그걸 입고 베개 내겠소?
1: 장동무는 초고리를 받아 펼쳐보았다.
3: 아, 잘 지은 옷인데 천도 촘촘히 짜서 비단 같구만.
1: 장동무는 칭찬하며 초고리를 상호에 올려놓았다.
3: 당신이나 입구랴. 내건 아직 괜찮소. 이가 입으면 내 본래 행색에 어울리지 않거든.
0: 그만아. 삼복철에 아직 그따위 걸 입으면 도리어 의심사게 되어. 어서 입소. 내거야 해진 곳을 기우면 새 옷이나 다름없으니까.
1: 강영천은 억지 다짐으로 장동무에게 옷을 입혔다. 새하얀 조거리는 확실히 장동무의 풍채를 한결 돋구어 주었다. 그는 앞니 빠진 입을 벌리고 해벌쭉 웃었다.
3: 아이, 그가 참, 내 몸을 재서 지운 것 같구만. 저도번 농지, 풍아주머니가 보내온 옷이지요.
0: 암, 그야 물을 거 있어? 우리 아주머니를 내놓고는 누가 이런 좋은 선을 짤 수 있고 이렇게 고운 바느질을 하겠어?
1: 덕성이는 눈을 끔뻑거리며 놀려졌다.
2: 장동무, 그 옷을 입고 수염까지 쓱 밀면 정말 새신랑이 되겠는데.
3: 그래서 분회회에서 비순하지 않을까 봐 걱정이야.
1: 때마침 두 처녀가 뛰어들어왔다. 키가 작고 호리호리한 처녀가 외쳤다.
4: 누가 여기서 허튼 소리를 해요? 뒤에서 무슨 소리를 했어요?
2: 잘 됐어. 어건이와 수연이도 와서 버렴. 장동무가 새신랑이 될 수 있겠는지.
1: 덕성이는 웃으며 떠들었다. 구 분여회 간사 어건이는 말재간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으나 덕성이가 이렇게 떠들자 그만 낯이 뜨거워났다. 그는 덕성이를 흘기고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어색해하는 장동무를 보고 입을 열었다.
4: 장 아저씨, 정말.
1: 그는 말끝을 못 맺고 수연의 어깨를 끌어안으며 허리를 꼬부렸다. 수연이도 낯이 빨개졌다. 그는 장동무를 곤경에서 건져주며 말했다.
5: 아, 그만해요. 도말하다간 장어수머니가 듣고 울고 불며 찾아와요.
1: 장동무도 이 기회를 타서 궁지에서 벗어났다.
3: 에, 오라. 우리 집 마당 네가 알고

0: 나와 리혼하자고 떠들면 동무들이 책임져야 해.
1: 모두들 와 하고 집이 떠나갈 듯이 폭소를 터뜨렸다. 회의에 참가할 사람들이 모여들자 강영천이 모두를 향해 입을 열었다.
2: 됐어. 아, 그만아. 이제부터 장동무가 정황을 이야기하겠어.
1: 장동무는 오랜 연락원으로서 적 강점 구역만을 드나들었다. 그는 닭장사꾼으로 변장하여 자그마한 고무 바퀴차를 밀고 적 강점지와 해방지구 어간을 누벼 다녔다. 놈들의 봉쇄가 매우 엄하였으나 맛있는 음식을 파는 장사꾼이 적 거점으로 들어가는 것만은 단속하지 않았다. 구중대는 줄곧 적들의 거점 주위에서 활약하며 주력군과 배합하여 놈들을 타격하고 근거지의 안전을 지켰다. 아군에게 쫓겨 외진 거점 안에 들어간 적들은 병력이 적어서 움쩍 못하였다. 장동무는 이번에도 정확히 정찰을 해가지고 돌아왔다. 동산촌에 다섯 명의 외놈과 괴뢰군 한 개 분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괴뢰군 대장은 바로 곽곤보였다. 그들은 매일 오전 거리의 광장에서 훈련하였다. 포대 위에는 기관총 한정을 걸어놓고 주변을 감시했다. 장동무는 놈들의 활동 시간도 알아내고 그 속에 있는 화보와도 련계를 지어놓았다. 이 작은 적 거점은 근거지에서 가까이에 섰다. 구위원회는 그것을 없애치우자고 결정했다. 동산 마루에 얼굴을 덩실 내민 햇님은 엷은 안개를 얕보고 큰 소리로 즐거운 웃음을 터뜨리듯 눈부신 금빛을 뿌렸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은 끝없이 아득해 보였다. 울긋불긋한 옷차림을 한 처녀들과 새색시들이 즐겁게 웃으며 장보러 가는 사람들 속에 끼워 저 거점의 서대문을 향해 걸어왔다. 달걀 바구니를 낀 사람도 있고 남새찜을 맨 사람도 있었으며 수탉을 품에 안은 사람도 있었다. 제일 앞에 예쁜 새색시 차림을 하고 머리를 틀어 올린 것이 수연이었다. 그와 나란히 걸어가며 누가 잡아당길까봐 겁이라도 나는 듯 한 손으로 머리태를 매만지는 처녀는 오건이었다. 대문 지키는 괴력은 두 놈이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검열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많이 모여들어 뒤에 왁 몰켜섰다. 나무찜을 하고 온 남정들이 조급증이 나서 큰 소리로 외쳤다.
2: 빨리.
1: 여자들은 해죽거리며 보초서는 괴력은 놈 앞으로 몰려갔다. 수연이가 웃으며 입을 열었다.
3: 아, 나리. 오늘은 장날이어서 날이 저물 때까지 검열해도 이 많은 사람을 다 못해요. 아, 우린 모두 갓 시집온 여자들이기에 좀 일찍 장을 보려 할 따름이에요. 아, 우리에게 무슨 굶지품이 있겠어요? 우리를 들여보내줘요. 네?
4: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1: 오근이는 머리태를 뒤로 훌쩍끼며 비꼬는 눈길로 괴뢰군을 힐끔거렸다.
3: 아, 나리, 좋은 일을 좀 하라요. 아, 죄가 지쳐서 알키라도 하면 아, 평생을 두고 욕하겠어요. 아이, 참. 아, 들여보내줘요. 네?
5: 들여보내줘요, 아, 나리.
3: 아, 장을 보고 돌아올 때 술 한 병 사줄게요. 네? 아, 됐어, 됐어. 나리가 은혜를 베풀어준대. 빨리 들어가자.
1: 여자들은 괴력군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너 한마디 나 한마디 웃고 욕하고 떠들고 하였다. 두 괴력군 놈은 머리가 핑 돌아 입을 해벌리고 그들이 붐비며 들어가는 것을 멍청하니 지켜보았다. 그리고는 사람들의 흐름을 막을 길이 없게 되자 아예 한 옆으로 비켜서서 그들이 안으로 욱스러 들어가는 것을 바라볼 뿐이었다. 사람들이 다 들어가 버리고 나무 짐꾼 둘만이 남았다. 그들은 몹시 지쳤는지 나무짐을 대문 오구에 내려놓고 땀을 닦으며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르자 길에는 먼 곳에 장보러 오는 사람이 드문드문 있을 뿐 행인이 드물어졌다. 나무 짐꾼 중에 얼굴이 갸름한 사람이 체격이 다부진 청년에게 눈짓을 보내고는 나무짐을 메고 걸어왔다. 그는 버텨서는 괴력군 앞에 와서 검열을 기다리듯 뚝 멈춰섰다. 이때 그 청년도 다른 괴력군 앞에 다가갔다. 갑자기 그들은 나무짐을 뿌리치고 품 속에서 비수를 뽑아 보초놈의 목을 콕 찔렀다. 즉 한 놈이 꼬꾸러졌다. 그런데 다부진 청년의 칼은 놈이 먼저 손선을 써서 떨어뜨렸다.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뒹굴었다. 얼굴이 갸름한 사람이 급히 달려와 단칼에 그 놈의 목숨을 끊어버렸다. 둘은 놈들의 시체를 한쪽으로 끌어다 놓았다. 얼굴이 갸름한 사람은 땀을 쑥 훔치며 건장하게 생긴 청년에게 말했다.
2: 조사, 문을 지켜. 그 누구도 들여보내선 안 돼요.
6: 알았습니다. 교도원 동지, 마음 놓고 가십시오.
1: 주주는 신심에 넘쳐 대답하였다. 강영천은 불이 났게 마을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같은 시각에 장동문은 독성리와 두 명의 구중대의 대원을 데리고 동대문으로 다가갔다. 그들은 달갈 실은 예바키차 한 대씩 밀고 있었다. 놈들의 포대 앞에 이르러 장동문은 련락을 지어놓은 화부를 불렀다. 그 화부는 외놈과 몇 마디 말을 주고받은 후 허궁 다리를 내려놓고 그들을 포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외놈 한 놈이 장동물을 알아보고 그의 머리를 툭 치며 말했다.
7: 당신 닭이 가져왔소까? 많이 많이 있소까?
0: 많이 많이 있수다.
7: 이 셋은 무엇이 했소까?
0: 방조꾼이오다. 많이 많이 있수다.
1: 장동문은 그들이 밀고 온 차를 외놈에게 손짓해 보였다. 외놈은 기뻐서 머리를 끄덕거렸다. 그들은 화부 칸에 들어왔다. 화부는 장동문을 한쪽으로 끌고 가서 속삭이었다.
8: 일이 잘못됐네. 개새끼들이 오늘 기관총을 훈련장으로 가져갈대. 어떻게 하겠나?
2: 재미없구나. 우리 사람들은 기관총이 훈련장에 있다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다.
1: 장동문은 그의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났다. 그는 독성이와 의논하였다. 옳다. 선선을 써야 유리하다. 화부는 독성이를 데리고 포대 위에 보초놈을 해제끼고 아래 위에 놈과 괴력운 놈은 장동무가 셋이서 없애치우기로 하였다.

드라마 숨바귀꽃 3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소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

0: 北京时间13点整。
1: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 调频103.5兆赫 黑龙江朝鲜语广播
2: 中파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른 하늘가에 그네터의 방울소리가 귀마쩍히 들려오는 6월인데요. 며칠 후면 우리네 전통 명절 단오설입니다. 단오 명절이 다가오니 초록의 싱싱함이 한결도 돋보이는데요. 오늘의 요청아마랑에서는 실록이 우거지는 여름에 단오 명절의 흥과 멋을 한껏 살려보고 우리들의 마음도 곱게 물들일 수 있는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0: 일본 동경에 거주하는 전국화 씨가 고향의 부모님에게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동경에 거주하고 있는 전국화라고 합니다. 일본에 온 지 21년이 됐는데요. 그간 비상기로 고향에도 오랫동안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단오 명절이 다가오니 부모님 생각이 또 간절합니다. 하여 오늘 노래 한 곡 요청하여 부모님에게 문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0: 네, 그럼 전국화 씨 부모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사랑의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0: 산들바람에 어릴 적 추억이 새롭게 떠오르며 단오 명절이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연결시에 살고 있는 민정희 씨는 고래희를 바라보지만 단오절이 다가오니 새삼스레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던 쑥떡이 생각난다면서 요청 사유를 보내왔습니다. 지금은 근심 걱정 없이 편한 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그래도 어릴 적 어머니의 손맛이 많이 그리워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단오절에 모처럼 가족이 함께 모여서 모임을 가지고 싶다면서 소품 요청해왔습니다.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여보! 아, 이거 또 어디 가는 거야, 이거? 아, 난리가 없어!
2: 어제! 아이고. 어제 자꾸 불렀었나?
1: 아이, 이게 뭐인가, 한번 봐!
3: 어디서 이런 개사이를 가져왔습니까?
1: 개사이? 아유, 눈을 봤길래 그게 개사인가? 쯔쯔쯔쯔쯔쯔. 야, 너네 여기 앉아라. 이게 기러기란 말이오.
3: 기러기?
1: 그렇지.
3: 기러기라고? 야, 어째 상했습니다.
1: 아이고, 상하고 뭐 이거 떠나서. 어이, 듣는 소문이 야면 기러기 고기 사람 몸이 그렇게 좋대.
3: 무슨 정신아간 소리라며 이런가. 그저 살랑살랑 말이나 한대 정말. 이거 보쇼.
1: 어?
3: 혹시 당신 야를 잡아먹자고 그래제?
1: 그렇지. 나를 좀 보. 얼마나 허리허리한가. 나도 좀 몸보신 해 있단 말이. 그래서 내가 알아본 데 의하면 세상 동물 중 암에 아이 걸린 동물이 딱 두 종류 있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헤엄을 치는 상어. 그리고 두 번째 거는 하늘.

0: 말을 꺼내면 이래니까.
1: 그러니까 나 절대 엉뚱한 공리를 하면 안 되겠구만.
0: 네, 무슨 엉뚱한 공리를 한다고. 그나저나 야고기로 한 점만 먹으면 장성불로 한단 말이요.
1: 에그, 정말 정말 말이 씨가 된다는데 정말 어째 이런데.
0: 저 이거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야가야 만병통치약이요.
1: 에, 아이 되겠구만. 내 흥부씨의 길 가서 불러와야 되겠구만.
0: 아이 가만히 있는 가리를 불러 뭐 하는가. 내가 부모 말을 들을게요. 자를 잡아 해먹고 내 친자식처럼 잘 보살펴줄게.
1: 야, 당신 정말 귀찮구만. 이거 봅소. 그때 그 흥분에 그 다리 끊어진 제비로 구해줘서 부자되니까 그저 눈에 달이 떠서 그저 그러던 게 어떻게 됐음도. 아우야, 우리 잼도 당신 이제 그 생제비 다리를 또 끊어 아이 놔두면 지금 얼마나 잘 살게. 우야,
0: 그래 말이야. 그때는 내 외서고 돈이 눈이 멀어가지고.
1: 그러길래 어. 이 기러기 고기 아무리 만병통치약이라고 소문이 나도 덜끝 하나 다치지 맙소. 예.
0: 아우, 아까운 건데 아무리 먹기 싶어도 꾹 참고 기다려야지.
1: 기다리긴 뭐 기다림도.
0: 야, 이리 상한 게 뭐 오래 살기나 살겠어.
1: 그래서
0: 아까운 고기를 낭비하면 안 된단 말이야.
1: 이거 봐라. 그 끝내는 거다. 그 먹을 소리를 그 하자 또.
0: 이거 진짜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이게 비켜.
2: 자꾸 삐친다 안 되겠어.
3: 아이고, 여 귀여워라야. 야, 내 그 네 날개로 잘 치료해 주겠으니까나 다음에 돌아올 때 낸데다 그 복주머니인지 뭐인지 하는 거 갖다 주겠니?
4: 예!
0: 야, 이거 뭐, 어떻게 이제 너무 말했어? 이제 야 말했다고? 야! 니 이제 니 말했니, 기러기야?
4: 복실이라 불러주셔.
0: 야, 이거 무슨 일이야?
1: 복실이라고? 어마! 야,
0: 아이고, 어떻게 동물이 막 말하는가 말이야?
1: 그래.
0: 야, 이거 살다, 야, 별난 거 다 본다, 야. 야, 이제 무슨 일이야? 내가 복실이? 야, 이 복실아. 내 너로 잘 보살펴주고 맛있는 음식이랑 많이 줄게. 그러면 다음번에 그 돌아올 때 내한테다가 뭐 좀 있어 아이 해주겠니?
4: 예, 네, 지금은 나이도 어리고 힘도 없습니다. 이 다음에 커서 꼭 보답하겠습니다.
0: 와, 아이고야.
1: 기특하다, 니 정말.
0: 야, 니 제일 곱다.
1: 야, 살랑살랑 말없어. 아, 놀랐구만.
0: 아이고, 내가 좀 흥분돼가지고. 예. 야, 니 이때까지 할 말이 다 진짜 올리?
4: 우리는 절대 헛소리를 안 한다.
0: 나는 니 집 부자가 됐습니다. 여기다가 덴티로 두 개를 탁 쌓아놓고, 어? 번츠를, 아니다. 아, 이게 지금 번츠 먹을 때 아닌데, 이게. 야, 어찌 내 헐케 대답하거나 나를 이거 없이 보제? 니 나를 지금 모졸로 보는 게 아니야? 어? 야, 복주머니인지 뭔지 가져온 게 없니?
4: 지금은 없습니다.
1: 야.
0: 없다고?
1: 야, 놀랐구만. 야, 그렇게 자꾸 소리치라가는 우리는 물어다 줄 것도 흥분해를 물어다 주겠었구만.
0: 무슨 게 또 흥분해를 물어다 준다고?
1: 예.
0: 아, 맞다. 간에 뭐 항상 구호를 외치는 게요. 리수이 칭산, 쥬수이 진산, 인산 하면서 맨날 그 벌판에 가서 동물은 뭐 먹을 거 준다, 살림을 그 보호한다는 흥분해를 준단 말이야.
1: 야, 좀 치료를 해주고 보겠어. 어째 자꾸 소리치매. 아가 뭐 달라미 이랜도 정말. 야, 정말
0: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 치워해 뭐. 내 고질배 있는 건 몰라 그래요. 어?
1: 고질배? 당시 고질배?
0: 어째?
1: 당시 고질배 무슨 도박에, 술에, 그다음에 무슨 안마빠에, 그다음에 또 노래빠에. 어제, 오늘은 어제 또 근데 야를 또 야를 잡아먹자고.
4: 나를 구해주세요.
0: 야, 나는 관계없다. 속이 막 후치질하는 같은 게 먹기 싶어서 어디 원래야. 예, 흥분해하고 절대 말하지 말고 우리 둘만 먹고 장성불로 하단 말이다.
1: 근데 이거 봤어. 야고기 진짜 그렇게 좋단도?
0: 진짜 아까부터 내가 몇 번 말한대. 어? 암에 알 걸리는 동물 중에 한다라제. 그 좀 인터넷을 하면 두 제 말한댔어요.
1: 예,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0: 아들인 거.
1: 아이 지금 어린 게 야들야들하고 더 맛있지. 야, 그 박신아, 그 뭐야, 우리 그 뒤뜰 안에 가서 맛있는 맛마람 먹자. 응? 가자.
0: 아이 이거 없어. 아이 근데 이제 우리 야를 먹다가는 그 제비 사건처럼 큰 무슨 후화이 생기지 않을까?
1: 아이고 정말 별 걱정 다 한다. 쟤처럼 근심하다가 아무 고기도 못 먹는다대. 가자. 노르웨이님에 노르웨이님에 야.
2: 아구 좀 차라. 그 뭐요? 이제 상한 기러기를 못 봤어?
0: 못 봤어.
1: 뭐야? 너 기러기 찾아놨죠? 우리 집에 오니?
2: 아 이제 요목해 날아오다 떨어졌단 말이오. 상해가지고.
1: 아 이 목해 아니다. 저 목해다. 저기 가봐라.
2: 저기. 아이 그 이제 비우라. 아이 해님에. 현재 그건 뭐요?
1: 무슨 게? 아. 에이 이게 사타양 등산복이다.
2: 내 집 지스라.
1: 거기 가져.
2: 아야야. 아이. 이게 기러기 아이고 뭐요? 어? 아이 또 무슨 짓 하자 그러냐?
0: 아이 새끼 우리 야로 치료를 해주는 중이었어.
3: 아이 치료로 야 치료 좀만 치료해줬어. 나 맞습니다.
2: 야 이게 세게 상해.
1: 야 상해가지고 우리 치료해줬다 이제. 야 그런데 네 보기에는 야 오래 살 것 같니?
2: 아 이렇게 나도 못 이겨서 빨리 그거야 호다
1: 야 이게 전부야. 듣는 소문에 이하면 기러기 고기 사람 몸에 그렇게 좋단데 우리 둘이 한잔 아야게.
2: 이거 뭐 형님에 어째 아직도 정신 못 차려. 야 이 기러기는요 국가 2급 보호동물인데 이거 잡기만 하면 벌금하고 감옥까지 간다는 거 모르?
1: 야 무슨 소리 하냐. 그럼 내 이때 그지 그 산에서야 멧돼지고 꼬이고 사슴이고 다 잡아먹은 거 계산하면 나는 영원히 감옥에 있어야 되니?
2: 그거는 그때야 형님 내시대 소리고. 야 지금 뭐 이 생태 환경이 싹 파괴돼가지고 해마다 홍수지고 또 가물에 곡식이 싹 말라죽는 게 이게 다 누구 때문이요? 바로 형님 같은 사람들이야 코앞에 한 수만 바라보고 무자비하게 이 생태를 싹 파괴했기 때문이란 말이오.
1: 아이고 야는 그저 재해범 범어버저 그 교육하자 든단데. 그저 웃자고 한 소리다. 야 흥부야 이어라. 야 내 저 기러기로 상한 거 구해주고 잘 보살펴줬는데 다음번에 돌아올 때 자 냄새다가 한번 후한 선물 아이줄까?
3: 응? 아유 아스마니
2: 회사
3: 정말 아이 우리 내외가 맨날 이렇게 벌판이랑 습지랑 다니면 기러기들을 먹어리를 주고 보호해주고 치료해주는 게 이 말 못할 야네한테서 뭐 당장 보답받자고 그러는 겁니까?
0: 아이 야 말할 줄 압대무수
2: 아줌마 무슨 소리 아줌마 또
0: 야.
2: 기러기 어떻게 말아오?
1: 야 정말 나도 놀랬다. 너네 못 믿겠으면 야 더 기다려라. 박신아 좀 말해봐라 한번.
4: 말해봐라. 기록
1: 야 진짜 사람 있으면 또 말아야 하네 정말.
2: 아유 이거 형님에
1: 어?
2: 그러지 마. 이야 우리 인간들이야 정말 마음을 잘 먹고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야네 언젠가는 우리에게 다 보고 가져다 줄게요. 야
1: 아유 네 말 들어볼까나. 아이 좀 용 뭐 느껴진다. 네 어? 야 잘 보살피고 잘 치료된다며 다시 대자연 속으로 돌려보내겠다 내.
2: 옳소.
3: 시름 났어.
2: 폭포라고 시름 났다 무슨 소리야 그건 또.
0: 이제 전에 오기 전에 우리야 이하로 잡아먹는다고 그랬다.
1: 야
2: 무슨 놀라.
1: 아니 동생들 앞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은 그래 한 번도 먹기 싶은 생각 없어 내가.
0: 아이 뭐 당신 야곡이 무슨 그렇게 좋다며 막 선전하니까 내 가닥 했지만.
1: 야 어제는 안 먹는다.
3: 야
1: 나섰다. 야 이게 다 나섰구나. 야
2: 이게 완전
1: 야 여여 아이고 내 치료해주겠다.
2: 아이고야
1: 야 행님에 저거 뭐 저게 야 저 기름이 저게야 내 치료해서 돌려보낸 행복이여 저게.
3: 까지 데려가서 내 새끼처럼 보살펴주고 키워준 사랑인다 사랑이죠.
0: 이거 봤어 다네 우리인데 보고 가져다 둘러 왔어.
3: 맞습니다. 야, 우리 나... 인간들이 이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이 자연 동물을 사랑하고 또 인간과

네, 우리는 오늘 영정시 동성영진 영성천의 유어키시의 전화 요청을 받고 현지로 왔습니다. 단오절 맞이 축제를 펼치고 있는 그 현장 속으로 우리 함께 가봅시다.

0: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영등시 동성영진 영성천에서 된장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유오키라고 합니다.
0: 네, 오늘 어떤 사연으로 노래를 요청하려고 합니까?
1: 네, 꽃피는 여름도 되고 단어명절도 다가오니 그간 우리 회사를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장의 직원들과 그 가족분들도 모두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노래 한 곡 요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단어명절 잘 보내세요.
2: 단어명절 잘 보내세요.

가족, 직장과 친구들이 있는 곳에는 늘 사랑과 고마움이 넘치는데요. 혼천시에 살고 있는 윤화영 씨는 고민이 있을 때마다 친구들을 찾아 담소를 나누면서 마음의 안정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하면서 새로운 취미 생활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료들과 함께 등산도 하면서 건강을 되찾고 싶다면서 노래 제비가 돌아왔다네를 요청해 왔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단오절의 쑥을 캐서 거는 것으로 우리는 평안과 안녕을 기원해왔습니다. 올해 단오절에 가족이 함께 단란히 모여서 명절을 보내면서 한 해 동안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건 어떨지요? 네, 그럼 모든 가정들에서 단오절을 잘 보내시고 올여름을 건강하게 시원하게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하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听众朋友们，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我是主持人金仁成，欢迎各位收听。본방송은위챗으로도청취가능한데요위챗애플리즉微信小程序에龙广电台를검색한후조선어방송을클릭하면휴대폰으로도실시간청취

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네, 먼저 오늘 프로 첫 순서로 속담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너와 함께면 어디든 아마 그곳은 모인정.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속담을 알아보겠습니다.
1: 누워서 떡 먹기는 쉽게 말해 어떤 일을 매우 간단하고 손쉽게 해낼 수 있다는 뜻으로 쓰이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은 대개 어떤 일이 매우 수월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특히 어려움이 없고 바로 성과가 나온 상황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이 속담에서의 핵심은 누워서와 떡 먹기라는 두 가지 요소의 결합입니다. 누워서는 어려움이나 힘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떡 먹기는 떡이 일상적인 간식이며 손쉽게 먹을 수 있다는 특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워서 떡 먹기는 어떠한 일이 그만큼 간단하고 수월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옛날 한 마을에 아주 게으르고 둔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침대에서 쉬기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고 끊임없이 일하라고 조언했지만 그는 귀찮다는 이유로 일을 피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떡을 만드는 장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떡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장터에 놓았고 그 떡은 매우 맛있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 사람은 떡을 먹고 싶었지만 일어나서 떡을 사러 가는 것도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장인이 마을에 오는 날까지 침대에 누워 있기로 결심했습니다. 장인이 마을에 도착하고 그 사람은 떡을 먹기 위해 장터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서 기다리면서 떡이 장터에 올라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떡이 그 사람의 집 앞에 놓였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서 떡을 간편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누워서 떡 먹기처럼 아무 노력 없이 떡을 먹은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의 게으름과 그가 한없이 쉬기만 하는 성격을 비웃으며 누워서 떡

0: 먹기라는 말을 유행시켰습니다. 이는 그 사람처럼 아주 쉽게 일을 해결하거나 원하는 것을 얻는 상황을 비꼬는 표현이 되었고, 결국 누워서 떡 먹기는 매우 간단하게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속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누워서 떡 먹기는 사실 모든 일이 그렇게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속담을 사용하여 어떤 일이 쉽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면에 수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떡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처음에 장터에 가서 떡을 사거나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속담은 우리에게 쉽게 얻어진 결과 뒤에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더 많은 노력과 지속적인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누워서 떡 먹기처럼 손쉽게 얻어지는 것에는 그만큼의 준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하며, 일이 쉽게 해결되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워서 떡 먹기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쉽게 보이는 일이더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조건이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떡을 누워서 먹은 상황을 보면 결국 떡을 만든 장인이 마을에 오고 떡을 나누어주는 과정에서 공짜처럼 떡을 얻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떡이 만들어지고 나누어지고 제공되는 과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공짜를 바라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특히 누군가의 성공이나 혜택을 쉽게 얻으려는 마음이 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담은 모든 것은 과정이 있고 노력이나 시간을 들여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가르쳐줍니다. 결국 세상에는 아무리 간단한 일이라도 그 뒤에 숨은 노력이나 기회가 있기 마련입니다. 누워서 떡 먹기는 세상의 모든 일은 노력과 준비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누워서 떡 먹기는 게으름과 노력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교훈을 던져줍니다. 이 속담 속의 인물은 게으름을 부리며 아무런 노력 없이 떡을 먹으려 했지만 결국 누워서 떡 먹기는 이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게으름도 필요할 수 있지만 지나친 게으름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속담을 통해 우리는 게으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며, 또한 너무 무리한 노력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적절한 시점에서 자신을 돌보며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 목표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은 잘 쉬면서 재충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쉬기만 하면 그 결과는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게으름과 노력은 균형을 맞추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워서 떡 먹기라는 속담은 표면적으로는 간단하고 쉬운 일을 의미하지만 그 이면에는 중요한 교훈들이 숨어 있습니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며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게으름과 노력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속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지혜를 전해줍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장 건강은 우리의 신체 전반과 정신적 안녕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을 단순히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생각하시지만 장은 영양소 흡수뿐 아니라 면역 체계와 신경계, 심리 상태까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우리의 생활과 건강에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장내 환경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는 음식물 소화

가장 직접적으로 반응하며 음식의 구성과 섭취 방식이 장내 미생물 환경과 소화 기능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시키고 장 운동을 원활하게 도와주어 소화와 배출을 자연스럽게 돕습니다. 반대로 가공식품이나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 당분이 많은 음식은 장내 균형을 깨뜨리고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식사를 할 때는 천천히 씹고 소화를 돕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으며 규칙적인 시간에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도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장은 꾸준한 자극과 휴식의 균형 속에서 건강을 유지하기 때문에 불규칙한 식습관이나 폭식은 장에 부담을 주고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라 생활습관과 긴밀히 연결된 건강의 중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장 건강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장내 미생물 환경의 균형입니다. 장에는 다양한 세균이 공존하며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어야만 소화기능과 면역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유익균을 증가시키는 식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장내 환경이 안정되고 소화력이 향상되며 장 자체의 기능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발효식품이나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곡류는 장내 유익균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며 반대로 지나친 정제식품과 당분은 유해균을 증식시켜 장 환경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 건강은 단순히 한 번의 식습관 변화로 완전히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관리와 균형 있는 식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과 같은 생활 요인도 장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식습관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전체의 균형을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 건강을 유지하는 또 다른 핵심 요소는 규칙적인 운동과 신체 활동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체중 관리나 근육 강화만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장의 기능과 장내 환경에도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적절한 운동은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소화와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며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운동은 혈류를 활성화하고 신체 전반의 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 장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반대로 활동이 부족하면 장 운동이 둔화되어 소화가 늦어지고 변비와 복부, 팽만과 같은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건강을 위해서는 식습관과 더불어 규칙적이고 적절한 신체 활동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간단한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해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의 강도보다는 꾸준히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형태로 지속하는 것이 장 건강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장 건강의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변화보다 꾸준한 습관 형성입니다. 장은 생활 전반과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신체적 상태와 감정 상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루 이틀의 변화만으로 완전히 개선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규칙적으로 섭취하고 발효식품과 적절한 수분을 포함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습관을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면 장 건강은 점차 회복되고 강화되며 장이 건강해지면 소화와 배출뿐 아니라 에너지와 정신적 안정감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장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연결하는 핵심 창구이기 때문에 하루의 작은 선택과 습관이 장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계속...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꾸준하고 균형 있는 식습관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특정 음식을 섭취하는 것만으로 장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전체적인 식습관의 흐름과 질, 식사 방식까지 함께 고려해야 장내 환경을 안정시키고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채소와 과일, 곡류를 식사에 포함하면 장에 필요한 섬유질과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으며 발효식품이나 자연 발효 방식으로 만든 음식은 장내 유익균을 증진시켜 소화와 면역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음식 섭취 시 너무 급하게 먹지 않고 천천히 씹어 소화를 돕는 습관을 가지면 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영양소 흡수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장은 자연스럽게 안정된 환경을 만들고 소화와 배출 기능도 원활하게 유지됩니다. 또한 장 건강을 위한 식습관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뿐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과 일정한 식사량을 유지하면 장이 일정한 리듬을 가지게 되어 소화와 배출 과정이 안정됩니다. 불규칙한 식사나 과식은 장에 부담을 주고 소화 불편과 복부 팽만, 변비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장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 전체 식사 패턴을 관찰하고 조절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거나 바쁜 일상 속에서는 식사가 부실해지거나 과식으로 이어지기 쉬운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장이 받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사 시간과 음식 구성에 조금만 신경을 쓰는 것만으로도 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을 위해 중요한 또 다른 실천 전략은 다양성과 균형입니다. 한 가지 음식이나 특정 영양소에 의존하기보다는 채소, 곡류, 발효식품, 단백질을 포함한 다양한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장내 미생물 환경을 풍부하게 하고 소화 기능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장내 미생물은 음식에 따라 활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 음식만 반복해서 섭취하면 일부 균만 활발해지고 전체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식품군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이 장 건강을 위한 핵심 원칙임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사와 함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장이 경직되어 배출이 늦어지고 변비나 소화 불편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음식뿐 아니라 음료와 수분 섭취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장 건강을 지키는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 건강을 위한 식습관 실천에서는 꾸준함과 일상의 습관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의 식습관 변화만으로는 장이 안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작은 습관이라도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것이 장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식사에 채소와 발효식품을 조금씩 포함하고 천천히 씹는 습관과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일상적인 노력은 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토대가 됩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처음에는 특별한 의식이 필요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장 건강을 지속적으로 지키는 기반이 됩니다. 결국 장 건강은 단순한 음식 선택이나 순간적인 조절이 아니라 꾸준한 관찰과 실천, 그리고 일상 속 작은 선택들이 모여 완성되는 것임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안전운전은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장 건강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식습관과 더불어 규칙적인 운동과 활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라 근육과 신경, 혈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몸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 장의 연동 운동도 원활해집니다.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 일상적인 활동과 같은 꾸준한 신체 움직임은 장의 기능을 촉진하고 소화와 배출 과정을 자연스럽게 도와줍니다. 반대로 장기간 움직임이 부족하면 장 운동이 둔화되어 소화 불편과 변비, 복부, 팽만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규칙적인 운동은 장 건강을 지키는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강도의 운동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 리듬 안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걷기, 가벼운 체조, 계단 이용 등 생활 속 작은 움직임도 장 기능을 자극하는 데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또한 운동은 단순히 장의 기능뿐 아니라 장내 미생물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활발한 신체 활동은 유익균을 증진시키고 장내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소화와 배출 기능뿐만 아니라 면역력과 정신적 안정감에도 직결됩니다. 장 건강이 좋은 상태에서는 에너지 수준이 높아지고 하루 일과의 집중력과 기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어 운동과 장 건강은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장 건강을 위해서는 단순히 식습관을 조절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몸을 정기적으로 움직이고 활동하는 습관을 함께 길러야 합니다. 이는 장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건강을 유지하는 기반이 됩니다. 운동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은 생활 습관 전반의 균형입니다. 장 건강은 음식과 운동뿐 아니라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일상 리듬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높으면 장내 환경이 쉽게 불균형해지고 소화 불편이나 장 운동 둔화, 변비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 건강을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함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특정 음식이나 운동만으로 장 건강을 지키려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생활 패턴 속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도한 스트레스와 긴장을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습관은 장과 뇌가 상호작용하는 건강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명상, 가벼운 호흡 운동, 여유 있는 휴식 시간 등을 통해 마음의 긴장을 완화하는 것 역시 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장 건강을 위한 운동과 생활 습관 전략에서 중요한 핵심은 꾸준함과 점진적 실천입니다. 하루 이틀의 운동이나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는 장이 완전히 회복되거나 건강해지기 어렵기 때문에 작은 습관이라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조금씩 걷기, 짧은 스트레칭, 규칙적인 수면과 식사, 스트레스 완화 활동을 일상에 통합하면 장의 기능과 장내 환경이 점차 안정되고 소화와 배출 기능도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실천되는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장 건강은 장기적으로 유지되고 몸과 마음 전체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결국 장 건강을 지키는 과정은 단순히 신체적 기능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생활과 습관을 세심하게 살피고 조절하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가는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관찰과 실천, 그리고 작은 선택들을 통해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면 소화와 배출의 원활함뿐 아니라 에너지, 면역력, 정신적 안정감까지 함께 증진되는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계속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환입니다.

산도 복숭아. 네, 복숭아는 칼로리가 비교적 낮습니다. 네, 산도 복숭아의 칼로리는 33에서 39 킬로칼로리로 일반 복숭아의 46 킬로칼로리보다 약간 낮습니다. 그리고 다른 품종에 비해서 전도 복숭아는 식이섬유 함량이 높다는 두드러진 장점이 있습니다. 전도 복숭아의 식이섬유 함량은 100g당 1.5g으로 일반 복숭아의 2배 이상에 달합니다. 또한 복숭아에는 페놀산, 플라바놀, 플라보놀, 안토시아닌 등 다양한 페놀성 물질이 풍부하여 항산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6월에 꼭 먹어야 하는 세 가지 과일 중 두 번째는 수박입니다. 네, 여름과 수박은 찰떡궁합이죠. 네, 수박은 칼로리가 100g당 31칼로리에 불과하여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좋습니다. 단 6.8%의 당분 함량으로도 단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박의 수분 함량은 92% 이상으로 수박의 혈당 부하가 6 미만으로 저혈당 부하 과일에 속하며 이는 식품의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을 나타냅니다. 네, 또 수박의 붉은 과육은 리코펜이 풍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최대 100g당 3.3mg에 달할 수 있습니다. 네, 리코펜은 매우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고 자유라디칼이 신체에 미치는 손상을 줄이고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며 심혈관 질환 및 일부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6월에 꼭 먹어야 하는 세 가지 과일 중 세 번째 과일은 멜론입니다. 네, 수박과 마찬가지로 멜론은 꿀처럼 달지만 네, 칼로리는 100g당 34kcal로 네, 사과와 포도, 복숭아에 비해 모두 낮습니다. 당분 함량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높지 않는데 평균 약 7.9% 좌우입니다. 멜론의 수분 함량은 91%에 달해 수분 보충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네, 또한 멜론은 고칼로리움, 저나트륨의 혈압 진화적 과일로 칼리움과 나트륨 함량은 각각 100g당 190mg, 100g당 26.7mg입니다. 네, 아보카도, 바나나, 살구 등 여러 가지 과일의 칼리움량보다 모두 낮습니다.

네, 생활 속에서 운동 습관이 있는 사람은 운동이 가져다 주는 변화를 깊이 체감하곤 합니다. 네, 운동을 하면 온몸에 활력이 돌고 기분도 한결 달라집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달려가 보자. 네, 운동을 자주 하는 사람은 심폐 기능이 더 강합니다. 심장은 전신 혈액순환의 중심이며 폐는 인체의 중요한 호흡기관입니다. 심폐기능은 인체의 심장이 혈액을 공급하고 폐가 산소를 흡입하는 능력을 가리키는데 네, 이 두 가지 능력은 신체 기관과 근육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네, 호흡근의 강도와 근력을 높이고 폐 순응도를 개선하며 폐기능과 폐국소 저항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심장 박동을 보다 강력하고 규칙적으로 만들고 심장 혈액 공급의 리듬과 효율성을 보장하여 심혈관 질환의 발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자주 운동하는 사람은 뼈 근육 관절이 더 좋습니다. 네, 자주 운동하는 것은 뼈 관절 근육에 매우 많은 좋은점이 있습니다. 네, 우선 자주 운동하는 것은 뼈의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뼈의 신진 대사를 강화하며 뼈의 직경을 커지게 하고 네, 근육을 두꺼워지게 하며 뼈의 배려를 규칙적이고 정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뼈의 형태와 구조가 잘 변화함에 따라 뼈의 골절 위험, 굽힘 저항 및 압축 저항과 같은 뼈 강도의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다음으로 규칙적인 운동은 관절 표면의 연골과 골밀도의 두께를 증가시켜 관절 주변의 근육을 발달시키고 힘을 강화하며 관절낭과 인대를 두꺼워지게 함으로써 관절의 부담을 줄이고 관절의 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네, 자주 운동하는 사람은 더 품위가 있고 유쾌합니다. 네, 규칙적인 운동은 네,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신 골격근 계통의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강력한 기능을 가진 근육은 몸매를 더 잘 요연하고 몸맵시를 적게 만들어 사람을 더 품위 있고 아름답게 보이게 합니다. 네, 자주 운동하면 또 뇌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되면서 좋은 감정과 상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불안과 우울한 감정을 완화시키고 정신 건강을 증진하며 일부 만성질환의 예후와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사실 리성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네, 전통적인 건조 또는 튀김 기술과 비교했을 때 덩결 건조 기술은 저온 진공 환경에서 수행되어 과일의 천연 색상과 열민성 영양소를 더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선도 유지 방법으로 건조시킨 과일은 아무런 절제 없이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은 바 덩결 건조의 영양 특성은 뚜렷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영양 보존 측면에서 덩결 건조 기술은 열민성 영양소의 수호자로 고온에 의한 영양소의 파괴를 방지할 수 있어 비타민C, 안토시아닌 및 폴리페놀의 보유률이 9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업체들이 덩결 건조 기술을 가리켜 영양 손실이 적다고 홍보하는 중요한 과학적 근거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이것은 덩결 건조 과일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은 바 이런 제품에는 명백한 단점이 있습니다. 네, 덩결 건조 기술은 과일의 당분과 에너지를 고도로 농축하게 합니다. 딸기를 예로 들면 100g의 신선한 딸기의 에너지는 약 32kcal입니다. 덩결 건조 딸기로 변한 후 같은 무게 딸기의 에너지는 약 400kcal로 급증하여 당분과 칼로리가 2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힐링 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의 룸광덴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이번 주에 우리나라 소수민족 서계 코너에서는 두둥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두둥족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의 소수민족 두둥족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먼저 그 민족 명칭을 살펴봅니다. 두둥족은 두둥이라 자칭하고 타칭으로는 추이파, 추이루어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공산 두둥족 누족 자치현의 두둥강 유역에 살고 있으며 이 지역의 제일 오래된 거주민족입니다. 이들과 관련된 기재를 보면 원일통지에서 처우로 되어 있는데 이는 추이와 같은 발음으로 현재의 두둥족을 지칭한 것입니다. 1952년에 두둥족인들의 염원에 따라서 정식으로 두둥족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두둥족은 과경민족, 즉 국경을 건너온 민족이며 외국에는 미얀마 북부에 두둥족의 집거지가 있다고 합니다. 두둥족의 인구를 살펴봅니다. 중국에 살고 있는 두둥족의 총 인구는 2010년의 집계로 보면 6,900여 명에 달하며 그 중에서 운남성에 거주하는 사람이 6,300여 명입니다. 운남성 누강 리수족 자치주의 공산 두둥족 자치현은 유일한 두둥족 자치현입니다. 그 중에서 두둥강 하곡에 위치한 두둥강 향은 두둥족이 제일 중요한 집거지로 이 향의 총 인구 중에서 두둥족이 98.87%를 차지합니다. 그의 일부가 운남성 디칭 티베트 자치주의 일부 향들에 살고 있는 걸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어서 두둥족의 기원에 대해 알아봅니다. 두둥족의 민족 기원 및 민족의 형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뚜렷한 맥락과 선색이 없으나 언어로부터 볼 때 고대 저족과 창족에서 기원했다고 보는 것이 학자들의 주된 견해입니다. 두둥족의 민족 내부에서 전해지는 전설로 보면 그 기원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두둥족이 토착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최초의 두둥족이 누강 일대에서 살다가 후에 산행을 하면서 우연하게 두둥강 하곡에 광활한 산행 지역을 발견했고 육속 이곳으로 옮겨와 살면서 점차 남쪽으로 지역을 확장해 갔다는 설법입니다. 두둥족의 약 15개 씨족 중에서 8개 씨족의 전설은 이 민족이 누강 지역에서 왔다고 전해집니다. 또 언어 및 과거 얼굴에 문신을 하던 등 문화 특징으로 볼 때도 두둥족은 공산의 누족과 비슷한 점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최근에 대다수 학자들은 누족과의 연관설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둥족의 연역을 살펴봅니다. 두둥강 하곡지대는 당나라, 송나라 때의 남조와 대리국의 관할 범위에서

듣고 원명청 세계조대 때는 려강 목시 토사의 려강도 군민총관부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에 한문사서 중에는 두릉족 선민들에 대한 기재가 남아있습니다. 원나라의 사서 기록에 보면 현재의 려강시 누강 리수족 자치주와 디칭 티베트족 자치주 남부 등 지역의 서북부가 오늘의 티베트 자치구와 인접해 있었습니다. 이때는 두릉족과 티베트족, 리수족의 선민들이 일부 지역에서 함께 살았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기록들로 보면 후에 원나라 때 두릉족의 선민들이 점차 두릉강 유역으로 옮겨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나라 때의 역사 기록에 보면 추이우인들은 난창강의 대설산 밖에 살고 초막을 짓고 산다. 남자들은 머리를 길게 기르고 짧은 옷차림을 한다. 여자들은 구리 귀걸이를 달고 옷 역시 삼베로 해입었다. 더욱 특이한 것은 일부 사람들이 동굴 속에 살고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는 원시적인 생활을 했다라고 묘사한 것입니다. 이는 당시 두릉족의 낙후된 생산 및 생활 방식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청나라 중반에 이르러 두릉강과 누강은 두 구역으로 나뉘어 려강 목시 토사 지부 소속의 강보 토천총과 엽지 토천총의 관할에 속했습니다. 청나라 때의 기록으로 보면 1730년부터 두릉족은 황랍 30근, 삼베 15장, 야생 나귀 가죽 20장을 관할 장관인 강보 토천총에게 공물로 바쳤습니다. 그 후 강보 토천총은 두릉강 상류 지역을 티베트 라마사에 기증을 했고 라마사는 두릉족인들로부터 제도 비용과 보시 비용을 받았습니다. 이때도 강보 토천총은 여전히 공물을 받았습니다. 공물이 부족할 경우에는 두릉족인들을 노비로 삼았습니다. 그 외 동쪽 접경 지역의 리수족 노예주들도 두릉족인들을 붙잡아 노예로 삼곤 했습니다. 이런 압박은 두릉족인들의 몇 대에 걸친 반항을 야기했으나 이런 반항은 무자비한 진압을 당했습니다. 포악한 노예주들은 손으로 두릉족의 몇 개 가문을 몰살하기도 했습니다. 또 두릉족인들을 핍박해 불평등 맹약을 맺고 영원히 번복하지 않는다는 맹세를 하도록 했으며 공물을 바치거나 노비를 바친다는 서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1907년부터 1908년까지 청나라 정부는 관원을 파견해 누강과 두릉강 일대를 순시했으며 현지인들에게 화두, 갑두 등 직무를 위임하고 현지인들의 공납을 폐지하도록 명했으며 토사들이 국경민들을 노비로 삼는 것도 엄금했습니다. 신해혁명 후 두릉강 지역은 창포통 식변 공서의 관할 범위에 속했으며 1918년에 창포통 행정위원회 공서로 변경되었습니다. 1933년에는 공산 설치국으로 변경했으며 공안국과 구공소를 설치했습니다. 중화민국 시기에 전국이 혼란에 빠졌고 두릉족인들은 티베트 토사와 국민당 정부의 이중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당 정부는 이 지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두릉강 지역에서 보갑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이 지역에 총 4개 보가 있었는데 하나의 행정촌을 1개 보로 하고 하나의 자연촌을 1갑으로 했으며 현재의 족장들을 보장갑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들은 지역의 일상 사물을 관리하는 외에도 국민당 정부를 위해 세금을 받아들이는 책임을 맡곤 했습니다. 1907년 누강 유역에서 발생한 백하라교 사건은 현재의 티베트족과 리수족, 누족, 두릉족인들이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에 맞서 싸운 항쟁이었습니다. 1913년에 영국은 청량대의 명의로 무장인원 10여 명을 파견했으며 이들은 미얀마에서 두릉강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들의 침략 행위는 두릉족인들의 견결한 항쟁을 불러일으켰고 두릉강 지역을 통해 티베트 지역을 침략하려던 영국군의 시도를 효과적으로 저지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통치 계급의 핍박과 학살을 겪

0: 근데 제국주의의 수탈 등으로 두릉족인들은 고난의 세월을 견뎌내야 했으며 그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전에는 1,700여 명만 남았습니다. 1949년 8월 공산이 평화적으로 해방되었고 1950년 3월에는 공산임시정부위원회가 발족했으며 그해 4월 이 지역은 공산현으로 정식 개명되었습니다. 1950년 10월에는 공산현 인민정부가 정식 설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소수민족 두릉족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1: 여름은 에너지가 넘치는 계절이지만 동시에 건강관리가 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무리한 냉방과 찬 음식으로 일시적인 시원함을 쫓기보다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존중하고 균형 잡힌 방법으로 더위를 이겨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수분은 미지근하게 갈증 전에 소량 자주 섭취하세요. 차가운 음료보다 미지근한 물, 이온 음료와 수분 많은 과일로 보충하세요. 균형 있는 식단을 짜고 가볍고 깨끗한 식사를 하세요. 소화 부담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 생선, 콩류 등 음식을 위주로 드세요.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세요. 에어컨은 26도 전후를 권장합니다. 직접적인 찬바람 노출은 피하세요.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취하세요. 무더운 낮 시간대는 피하고 수영, 걷기 등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정신 건강도 잊지 마세요. 명상, 요산소 운동, 가벼운 독서나 취미 활동 등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긴장을 풀어주세요. 무더운 여름철 슬기롭고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남은 시간 박명수의 노래 몇 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에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주일 갑니다. 이번 주엔 박형곤, 황명월 작사, 황명월 작곡, 황명월의 노래로 효도 문화의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항일의 투쟁 역사 넉넉히 어린 연변 땅이 지금은 효도 문화 선봉장으로 이름 넘네. 어르신들 존중하고 연로 부모 효성함이 효도 역사 그 뿌리든 민족의 미풍이라오. 아, 레절 밝고 문명한 연변 조선족 자치주 후대 양성 효도 문화 이 땅에 꽃피워 가네. 민족의 넋이 어린 이 땅에 효도를 앞세워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지상락원 꾸려가네. 인성교육 보급하여 너도 나도 덕행쌓아 아름다운 문명사회 우리 손에 빛내가세. 아, 레절 밝고 문명한 연변 조선족 자치주 손색 없는 우리 민족 구심점이 되어 가네. 손색 없는 우리 민족 구심점 되어.

0: 이번 주엔 박형군, 황명월 작사, 황명월 작곡, 황명월의 노래, 효도 문화의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00.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中波873kHz，초단파103.5MHz，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단오 연휴를 앞둔 요즘 관광 예약이 성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성의 관광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할빈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호텔, 렌터카, 항공권 및 주변 여행 상품 예약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국 각지로부터 피서를 목적으로 할빈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어 교통, 숙박 및 주요 명소의 승객 흐름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페이주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단오 연휴 기간의 항공권, 호텔을 포함한 여행 예약량이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으며 광동, 상해, 북경, 절강, 강소가 5개 주요 관광객 출발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할빈 홍수기념탑 근처의 한 호텔은 단오 기간 예약률이 이미 80%에 달했습니다. 성내 각 대형 렌터카 기업 매장의 주문량도 상승 중이며 할빈 서역에 있는 한 렌터카 매장의 예약 주문량은 이미 70%에 달했습니다. 많은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관광객들은 일주일 일찍 자신이 좋아하는 차량을 예약했고 현지 시민들의 단거리 여행 수요도 동시에 증가했습니다. 룡선 경주, 동북 슈퍼리그 축구 경기, 그리고 독특한 피서 생태 자원을 바탕으로 최근 흑룡강은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동정여행이 발표한 2026 단오 여행 트렌드 예측 보고서도 이 열풍을 입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단오 기간 흑룡강을 목적지로 하는 항공권 검색량이 전월 대비 121% 상승했습니다. 졸업 여행 키워드 검색량은 전월 대비 3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흑룡강성 각 통상구 출입국 여객 수가 90만 명을 넘어서며 통관 현장은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각종 편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국경을 오가는 인적 왕래 빈도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날 러시아 자가운전 여행단 차량들이 수분하 도로 통상구 입국 통로를 거쳐 입국해 중국 본토 자가 관광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올해 수분하 통상구가 맞은 첫 국경 간 자가운전 관광단으로 이들은 일주일간 체류하며 단오 문화를 체험하고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며 중국 음식을 맛보고 특산품도 구매할 계획입니다. 올 들어 수분하 통상구 출입국 인원은 26만 명을 돌파해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고 흑하 통상구 출입국 인원도 대폭 늘어 35만 명에 달하며 동기 대비 80% 증가했습니다. 중로 상호 무비자 정책 시행 약 9개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러시아 관광객이 흑하를 일상처럼 찾는 곳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침 시장 구경, 미식 체험, 전시회 참관 등 어디서나 세심한 양국 언어 맞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경 간 유동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할빈 태평국제공항 24시간 운영 출국 세금 환급 전용 창구에서는 환급 신청서 한 장으로 5분도 걸리지 않아 업무 처리가 완료됩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할빈 태평공항 세관이 심사 확인한 출국 세금 환급 신청 금액은 약 640만 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266% 급증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는 구매 즉시 환급이 가능한 타지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하고 세금 환급 전 과정 무서류화 시스템을 추진해 국경 간 관광 소비 활력을 더욱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두 번째 국제문명대화의 날을 맞아 할빈은 스페인에서 시리즈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월 7일부터 10일까지 할빈 교향악단은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 두 도시에서 총

총 3차례 공연을 펼쳐 서양 악기로 문명송, 량축, 태양도에서 등 중국과 외국의 명곡을 연주해 동서양 음악 언어의 쌍방향 공명을 이끌어냈습니다. 같은 기간 열린 할빈 빙설 문화사진전은 빙설 관광, 스포츠, 예술 등 섹션을 통해 빙설천지도 금산은산이라는 리념의 실천 성과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일전 할빈 이춘 고속철도의 종합조류 및 시험 운행이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종합점검 열차의 운행 속도가 시속 270km에 성공적으로 도달했습니다. 5월 30일 종합조류 및 시험 운행이 시작된 이후로 전문점검 열차와 고속열차, 종합점검 열차가 차례로 운행되며 접촉망, 신호, 통신, 전력, 변전소 등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동적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연일 이어진 시험 운행을 통해 종합점검 열차는 단계별로 속도를 높였으며 동적 기하학적 매개 변수도 무결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할빈 이춘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할빈에서 이춘까지의 이동시간은 기존의 7시간에서 2시간 이내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전국 향촌축구 슈퍼리그의 최북단 경기 지역인 선호경기가 일전 개막전을 치렀습니다. 성내 16개 아마추어 팀이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일전 개최된 향촌축구 슈퍼리그 개막전에서 선호 흑전우팀과 벌리현 축구팀이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은 모두 농민, 향진교사, 귀향대학생 등 시골축구 애호가들입니다. 지난해 12월 손호현과 귀주 용강현이 공식 협약을 체결하며 향촌축구 슈퍼리그 최북단 경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올 3월부터 4월까지 해당 경기지역에서는 5인제 예선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향촌축구 슈퍼리그는 토박이 축구의 씨앗을 흙토지에 심어주었을 뿐 아니라 스포츠 무대 구축, 경제 활성화, 국민 공유라는 새로운 장면을 탄생시켰습니다. 2026 눈강 하프마라톤이 일전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독특한 스포츠 플러스 문화관광 융합 모델로 흑룡강성 현 지역 대회 경제의 새로운 명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른 아침 눈강 하프마라톤 출발식이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전통 인문과 현대 과학기술이 어우러진 가운데 고대 군복 차림을 한 100명의 장수가 북을 치며 눈강 고대 역참의 풍채를 재현했습니다. 한편 장군 복장 차림을 한 지능형 로봇이 마라톤 코스 내내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출발을 알리는 총성과 함께 전국 21개 성에서 온 3,600여 명의 러너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흑룡강성 현지역 스포츠 플러스 문화관광 본보기 프로젝트인 이번 대회는 코스 설계에서도 독창성이 돋보였습니다. 도시의 랜드마크, 생태 통로, 고대 역참 유적지를 연결했으며 10km 구간의 컬러 아스팔트 길은 러너들에게 인증샷을 찍는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코스를 따라 특색 민속 가무 공연이 잇따라 펼쳐져 러너들은 달리는 과정에 북부 변경 지역의 인문 정취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지 마을 주민들은 또 자발적으로 나서서 텃밭에서 키운 농산물을 참가 선수들에게 제공하며 응원했습니다. 일전 제2회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의 50개 종목이 모두 확정됐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종목에는 탁구, 자유격투 등 3개 경기 종목과 20개 생활 밀착형 시나리오 종목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로봇의 자율 주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이번 운동회에서는 기존 육상 종목이 한층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한편 공장, 호텔, 대학, 문화관광 분야 등 로봇 활용이 활성화된 기관을 초청해 경기를 참관하도록 하고 협력 의향이 실제 주문으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2회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는 오는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북경국가 스피드 스케이팅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국가철도그룹에 따르면 올 들어 철도당국은 승객의 다양한 여행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수송력 자원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승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여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철도 여객 수송량은 연인원 19억 6,90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해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93번째 시간입니다. 한목지가 전화를 받는다. 전화기 너머에서 선성상의 급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1: 형. 공인들이 다 나갔어.
2: 뭐라고? 다시 말해봐.
1: 진심이 공인들을 몽땅 빼돌렸어.
2: 딱 지키고 있어. 내가 금방 갈게.
3: 왜 그래?
2: 진심이가 공인들을 몽땅 빼돌렸대요. 제가 인천 가봐야겠습니다.
3: 그래 가봐. 그래, 저 목지야.
4: 내 힘으로 도저히 못 받겠어.
0: 궁 선생이 공장 상황을 보고하며 선성상과 함께 건물을 나서고 있다.
5: 한 회사한테 알렸어요?
4: 궁 공장에서 막 돌아와 보니 공인들이 이 사람들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일이 터졌다 했지.
0: 조리문 앞에는 진심을 따라가지 않고 남은 10명 남짓한 노동자들이 서 있는다. 한목지의 차가 건물 앞에 와서 멈춰서자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한다.
5: 하늘 저기 왔어. 형, 큰일 났어.
2: 진심이
5: 가버렸어.
2: 진심이는?
5: 둘이 짜고 공인들을 멍땅 데리고 갔어.
2: 미친년 뭐 하자는 거야?
0: 선성상의 말을 듣는 한목지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감추지 못한 채 휴대폰을 꺼내 진심에게 전화를 건다. 하지만 전화는 시종 걸리지 않는다. 이를 본 풍 선생이 다시 입을 연다.
4: 한 의사, 여기에 있는 공인들의 말로는 진심이가 공장을 차렸답니다. 노임 단가도 우리보다 8원이나 더 주고 잔금도 10%나 더 높답니다. 그래서
2: 유가 말이 맞았어.
0: 입을 앙다물던 한목지가 차 운전 좌석으로 향하자 선송상과 풍선생도 부랴부랴 차에 오른다.
5: 갑시다.
0: 이 시각 한목지 몰래 리더 공장의 노동자들을 다 데리고 간 진심은 계획했던 대로 자신의 사무실에서 공장 간부들을 모여놓고 간단한 개업식을 진행하고 있다.
6: 심심냉차 공장은 오늘 정식으로 오픈합니다. 다들 앉으세요. 우리 심심 회사는 앞으로 다른 회사보다 규모가 더 클 거고요. 생산 라인도 더 선진적일 겁니다. 우리 회사 앞날은 더욱 휘황찬란할 겁니다.
0: 진심이 한창 격동된 심정으로 연설을 하고 있을 때 조립문이 벌컥 열리며 한목지와 선성상의 모습이 나타난다.
2: 배신자! 비련한 인간! 쥐새끼처럼 남의 회사 갈가먹고 참 뻔뻔스럽군.
6: 한목지, 오늘은 우리 회사가 오픈하는 경사스런 날이에요. 할 말이 있으면 나중에 하시죠.
2: 나중에 하라고? 뻔뻔한 인간과는 말이 필요 없어!
0: 선성상이 쏘아붙이자 진심이 곁에 서있던 리지비가 나선다.
2: 넌 빠져! 경비!
7: 하츠! 경비까지 두셨네?
2: 경비! 빨리! 당장 이 사람들 내보내!
7: 건드리기만 해봐!
6: 한목지! 서란 피우면 경찰 부르겠어요!
2: 진심이, 너만 나갈 거지? 왜 공인들까지 데리고 왔어? 이 사람들은 한 집의 가장들이야. 너 이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어?
6: 한목지, 지금 제 한몸 건사하기도 바쁠 텐데 누굴 가르치려 들어요?
2: 너 지금 판매 능력을 믿고 우쭐하는데 처방과 기술이 없인 빈 껍데기일 뿐이야.
6: 누가 그래요? 처방이 없다고. 나한테도 다 있어요. 당신한테 없는 것까지도요. 한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절 이렇게 키워주셔서. 심심해서는 앞으로 냉차업계의 거목이 될 거예요.
2: 나쁜 짓은 결국 파멸을 불러오게 돼 있어. 두고 볼게, 네 몰락을. 가자!
0: 한목진이가 나가자 진심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다시 자리에 앉는다.
6: 걱정하지 마시고 모두 앉아요. 시장 경쟁은 이렇게 잔혹합니다. 이만한 건 약과입니다. 여러분 시름 놓으세요. 제가 한 약속은 변함없습니다. 회사 내 모든 직원들과 일일이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힘을 합쳐 심심회사를 더 단단하게, 더 크게 키웁시다.
0: 회사로 돌아온 한목진은 곧바로 변호사를 불러 진심의 심심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준비를 한다.
2: 오 변호사, 이 변호사함을 심심회사에 전해주십시오.
0: 그토록 믿었던 진심이한테 배신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한목진은 치밀어 오르는 격부를 도저히 억누를 길 없다.
8: 한 회장님, 회장님 적극성을 꺾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세란 거 알려드리는 겁니다.
2: 우리가 소송해서 질까봐 그럽니까?
8: 심심회사서 공인들은 물론 기술까지 다 박았습니다. 근데 법은 증거를 요구합니다. 첫째, 공인들은 자원적으로 갔고, 둘째, 저하고도 말했지 않습니까? 처방은 아직 등록을 안 했다고. 그래서 말인데요, 이 소송에서 이긴다는 담보는 못하겠습니다.
2: 무조건 이겨야 돼요! 정의는 반드시 사악을 누를 겁니다.
8: 네, 좋습니다. 일단 전달하겠습니다.
2: 예.
0: 리덕 회사의 변호사로부터 변호사함을 전달받은 진심은 경제적으로 자신의 뒷심이 되어주고 있는 크루스를 찾아온다.
9: 커피 드세요.
6: 고마워요.
9: 아니에요. 그 한목지란 사람 진심 씨를 귀찮게 하진 않아요?
6: 오늘 그 일 때문에 왔어요.
9: 우리 서로에게 리득이 되는 일이니 한번 잘 토론해볼 필요가 있어요.
6: 근데 말이에요, 한목지가 저를 기소했어요.
9: 네? 기소했다고요? 제 투자에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6: 크루스 선생 걱정 말아요. 리덕 회사 내막을 잘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리덕 회사 부사장이 되면서부터 회사의 명줄은 제가 잡고 있어요. 리덕을 일찍 떠나지 못한 것도 한목지한테 보답하기 위해서였죠. 근데 지금은 리익이 걸린 일이라 떠날 수밖에 없어요.
9: 그런데 기소했다면서요?
6: 걱정 말아요. 승산 없는 싸움 안 해요.
9: 무슨 묘안이라도 있어요?
6: 그럼요. 한목지는 파워가 있는 반면 단점도 있어요. 미국 사람들처럼 자기 이익을 보호할 줄 몰라요. 리덕 냉차 처방을 아직 등록 안 했어요.
9: 뭐요? 제품 특허 신청을 여지껏 안 했다고요?
0: 소송은 원고나 피고량층 모두에게 힘들고 시끄러운 일이란 걸 너무나 잘 알기에 잔뜩 긴장하던 크루스는 진심의

0: 어머, 아니, 아버지도 며칠 전에 그러셨는데 너한테 물어보려다가 네가 하도 밥이 돌아져서 깜빡했어. 말해봐, 대체 무슨 일이야?
1: 아닙니다.
0: 혹시 육아 때문에?
1: 아닙니다.
0: 그럼 회사 일이야?
1: 묻지 마세요. 엄마까지 골치 아플 테니. 자야겠네요.
2: 한목진은 진혜화의 물음을 피해 자리에서 일어선다. 그 뒷모습을 걱정어린 표정으로 바라보던 진혜화는 갑자기 생각난 듯 한목진을 부르며 자리에서 일어선다.
0: 목지야. 며칠 전에 육아가 왔다 가면서 편지를 주고 갔는데 내가 깜빡했다. 가져올게. 아주 중요한 거라고 그러더라. 어디 봐봐.
1: 응. 알았습니다. 그만 쉬세요.
0: 응. 국 마셔.
1: 네.
2: 진혜화가 서류 봉투를 넘겨주고 방으로 들어가자 한목진은 다시 차탁을 마주하고 앉아 봉투를 뜯는다. 봉투 속에서 종이 한 장이 나온다. 진심과의 소송 문제에서 한목재의 빈틈이자 약점이 되었던 제품 특허 증명서가 나타난다. 족을 고비를 헤매던 한목재 눈앞에 밝은 빛이 비쳐든 순간이다. 제품 특허 증명서를 손에 든 한목재가 격동된 표정을 금치 못하며 봉투 안에서 다른 종이장을 꺼내든다. 익숙한 육아의 필체가 한눈에 안겨온다.
3: 목지야, 내가 바쁜 거 알아. 그래서 이사하면서 안 알렸어. 내가 있기에 리덕의 미래가 더 밝을 거야. 하지만 경쟁이 심하니 절대 방심하지 마. 새 처방을 연구 제조해서 특허 신청을 해놨어. 특허 신청 잘 건사해. 필경은 우리 둘의 자식이잖아. 고작 냉차가 너의 꿈이 아닌 걸 알아. 그냥 우리 성장의 증거라고 해두자. 난 그냥 심수해줄 테니까 시간이 되면 얼굴도 보고 얘기도 나누자. 자주 연락해, 육아.
2: 편지를 읽고 나서 고개를 든 한목재 두 눈엔

0: 오늘도 방송국으로 출근한 요가는 마이크 앞에 마주 앉는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한편 회사 경비실. 허용은 물 한 잔을 따라가지고 요가의 방송을 열심히 청취하고 있는 리 씨한테로 다가간다.
1: 뭘 드세요?
2: 네? 네. 힐링 타임이요. 사회에서가 어쩜 말 이렇게 잘하지?
3: 옷갈 때면 제 책까지 다 태워버려요.
1: 그래?
3: 매번 맞고 난 후엔 전 학생들 앞에 나설 면목이 없어요.
4: 지금 듣고 있어요?
0: 네, 듣고 있어요. 근데 남편분이 왜 자꾸 때리죠?
3: 남편은 저를 많이 사랑해요. 매번 때리고 나선 사과해요. 날 이럴까봐 그런데요. 자기가 갑자기 기우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0: 듣고 보니 마음이 아프네요.
5: 네, 친구랑 사연이 비슷하네요.
0: 방송에 귀를 기울이던 호영은 자신의 경력을 얘기하는 듯한 요가의 목소리에 저도 몰래 끌린 듯 리 씨의 곁에 다가가 방송을 듣는다.
1: 여자, 저쪽으로 와서.
3: 어떡하면 좋아요?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 안 해줘요.
5: 대화가 가능하면 그래도 대화로 풀길 바래요. 물론
0: 기회를 잘 봐서요. 사람마다 출신 배경과 가정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소통이 아주 중요해요. 언제 한번 기회를 봐서
5: 남편분의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봐요. 남편의 고충을 들어보세요. 문제의 발단이 뭔지를. 하지만 그렇게 하기까지
0: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용기.

0: 전쟁은 용감한 자의 게임이거든요.
1: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노력해볼게요. 네, 참여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노래 한 곡 듣고
0: 계속하겠습니다. 요가의 네 한마디를 빼놓지 않고 들으려는 듯 도정신에 앉아있는 리 씨와 호영은 청취자의 사연과 육아의 위로를 들으며 조마금 생각에 잠긴다. 음악이 흐르는 동안 잠깐 리 씨 발을 벗고 손으로 턱을 고인 육아도 말없이 생각에 잠긴다. 한편 한목지에게 제품 전매 특허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진심은 도움을 구하고조 크루스의 사무실로 찾아온다. 크루스는 바지 호주머니에 두 손을 찌른 채 생각에 잠겨있다. 불안한 표정으로 서성이던 진심이 먼저 입을 연다.
2: 크루스 선생, 이 일을... 나 정말 몰랐어요. 전매 특허가 있는 줄을. 이건 너무 의외예요. 크루스 선생, 도와줘요. 우리 둘에게 다리득이 된다면서요.
3: 진심 씨, 이미 늦었어요.
2: 왜요?
3: 왜냐고? 날 속였으니까.
0: 크루스의 말에 진심은 더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토해낸다. 진심이 노동자들을 데리고 가는 바람에 생산이 지체돼 거래처에 납품할 수 없게 된 한묵지와 선성상은 모든 거래처에 일일이 전화로 사과를 하고 손해배상을 해주기로 약속한다.
4: 회사에 문제 생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납품은 어렵습니다. 걱정 마세요. 손해배상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 형, 지금 밖에 도매상들이 때려 몰려와 물건 덕쳐갔는데 우린 일꾼들은 없고 어떡하오?
4: 이렇게 큰 문제가 터진 근원이 뭔가를 찾는 중이야.
5: 생각할 게 뭐 있어? 호랑이 새끼를 키운 거지. 그나마 육아 누님이 경계했으니 망정이지. 아닌 그 꼬뱀한테 진작에 당했을 거요.
4: 진심이 그런 능력이 있을 리가 없어.
5: 아, 형, 당하고도 아직 모르겠어? 진심이 손에 아직 랭자 처방이 없으니 우리 이 틈에 빨리 공인들을 데려오겨.
4: 성상아, 회사에 연이어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생기는 게 이상하지 않니? 진심이 왜 하필이면 COP 땅을 낙찰받자마자 회사를 뜬 걸까? 도리대로 말하면 회사가 새롭게 전환하는 시기고 전망도 밝은데 이런 때 배신할 필요는 없잖아.
5: 아, 진심이의 야심이 어디 한두 날 일이오?
4: 배신을 한다 쳐도 회사 차리려면 큰 돈이 들 텐데 건물을 짓고 생산 라인을 사들이자면 거금이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 그리고 우리 첫 번째 COP 기획서를 보고 투자 측 대표 크루스가 아주 만족했거든. 근데 왜 두 번째 협상 시 갑자기 거절했지?
5: 우리 회사의 신용을 흠잡는다면서?
4: 알아봤더니 CCI가 거래처에 대한 심사 비준에 확실히 이런 조항이 있어. 근데 우리 경우는 달라. 신용이 바닥칠 정도는 아니야.
5: 이상하네.
0: 드라마 인생향연 9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94번째 시간입니다. 진심이 노동자들을 데리고 가는 바람에 생산이 지체돼 거래처에 납품할 수 없게 된 한묵지와 선성상은 모든 거래처에 일일이 전화로 사과를 하고 손해배상을 해주기로 약속한다.
1: 회사에 문제 생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납품은 어렵습니다. 걱정 마세요. 손해배상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 형, 지금 밖에 도매상들이 때려 몰려와 물건 덕쳐갔는데 우린 일꾼들은 없고 어떡하?
1: 이렇게 큰 문제가 터진 근원이 뭔가를 찾는 중이야.
2: 생각할 게 뭐 있어? 호랑이 새끼를 키운 거지. 그나마 유관우님이 경계했으니 망정이지. 아닌 그 꼬뱀한테 진작에 당했을 거야.
1: 진심이 그런 능력이 있을 리가 없어.
2: 형, 당하고도 아직 모르겠어? 진심이 손에 아직 랭자 처방이 없으니 우리 이쯤에 빨리 공인들을 데려오겨.
1: 상상아, 회사에 연이어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생기는 게 이상하지 않니? 진심이 왜 하필이면 COP 땅을 낙찰받자마자 회사를 뜬 걸까? 도리대로 말하면 회사가 새롭게 전환하는 시기고 전망도 밝은데 이런 때 배신할 필요는 없잖아.
2: 아, 진심이의 야심이 어디 한두 날 일이요?
1: 배신을 한다 쳐도 회사 차리려면 큰 돈이 들 텐데 건물을 짓고 생산 라인을 사들이자면 거금이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 그리고 우리 첫 번째 COP 기획서를 보고 투자 측 대표 크루스가 아주 만족했거든. 근데 왜 두 번째 협상 시 갑자기 거절했지?
2: 우리 회사의 신용을 흠잡는다면서.
1: 알아봤더니 CCI가 거래처에 대한 심사 비준에 확실히 이런 조항이 있어. 근데 우리 경우는 달라. 신용이 바닥칠 정도는 아니야.
2: 이상하네. 크루스가 우릴 겨냥할 필요는 없을 텐데.
1: 그가 말하는 신용이라는 게 우리와 홍보 사이에 있었던 분쟁을 말하는데 우리가 좋게 처리했잖아. 게다가 신용이고 뭐고 하는 것도 크루스가 제기했다는 점이 이상하지 않아. 내막을 꿰고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의심스러운 건 우리가 COP 땅을 경쟁 입찰할 때 미친 듯이 우리랑 쟁탈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바로 CCI의 자회사였어.
2: 그렇다면 실력이 막강한 CCI가 왜 우리가 락찰받게 했을까? 그리고 우리의 기획서가 그들 손에 있으니 그 땅의 가격을 알 거잖소.
1: 지금 보면 가격을 올리느라 수작을 부린 거라고밖에 설명이 안 돼.
2: 그럼 덫이란 말이오?
1: 내가 걱정하는 게 바로 그거야.
2: 그렇다면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네. 그렇게 대단한 기업에서 왜 하필 우리를 죽이려 하오?
1: 뭐가 뭔지 나도 모르겠어. 진심이를 만나봐야겠네.
0: 진심의 사무실이다. 이 시각 소송에서 패한 진심은 곧 닥치게 될 회사의 부도 위기에 절망에 빠져있다. 진심은 책상에 놓인 서류들을 와락당에 팽개치며 곁에 서 있는 리지비에게 안타까움을 토해낸다.
3: 졌어요. 선생이 졌다고요. 리덕에서 처방을 가져가래. 이게 뭘 뜻하는지 알아요? 생산을 못하면 로임도 못 줘요. 나 어떡해요? 게다가 크루스 쪽에서 목돈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배상금은 또 어떡해요?
4: 너무 적거리지 마. 무슨 일이나 다 해결 방법이 있을 거요.
3: 난 지금 죽어버리고 싶어요. 알아요?
0: 리지비 역시 안타까운 마음을 달래며 진심을 위로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목재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1: 죽어도 내가 죽어야지. 진심이가 죽으면 안 되지.
0: 사무실에 들어서는 한목재를 발견한 진심이 눈물을 훔친다.
4: 그럼 이야기를 해요.
0: 먼저 자리를 뜬 리지비는 사무실을 나가 멀리 가지 않고 문 뒤에 서서 한목지와 진심의 대화를 엿듣는다.
3: 여기 왜 왔어요? 지금 내 거를 보니 깨고서 하죠.
1: 날 그렇게 한심한 놈으로 보지 마. 크루스와의 거래가 안 끝난 이상 그가 진심을 죽게 놔두지 않을 거요. 진심이 내막을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이렇게 큰 공장을 차릴 돈이 없을 텐데.
3: 크루스랑 거래한 적 없어요. 투자는 R회사 에비크 선생이 했어요.
1: R회사는 CCI의 자회사요. 진심이 오늘 결판 내리고 온 게 아니오.
3: 알아요. 목지 씨한테 죄진 거.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1: 난 알거지가 되는 게 무섭진 않지만 믿는 사람한테 뒤통수 맞는 게 더 무섭소.
3: 제 본심이 아니에요. 크루스가 돈을 대주면서 심심회사를 차리라고 했어요.
1: 왜 크루스랑 손잡고 날기만 했소?
3: 기만할 생각 없었어요. 그가 먼저 다가왔어요. 공장을 차리는데 투자하겠다고요. 큰 유혹이었죠. 회사를 차리는 게 제 야망이었거든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어쨌든 리덕은 부동산 쪽으로 나갈 거고 전망이 밝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크루스는 목지 씨가 땅을 손에 놓는데도 비전이 없을 거라 했어요.
1: 크루스는 왜 날 죽이려고?
3: 그건 정말 모르겠어요.
0: 한참 진심을 바라보던 한목지가 결심을 내린 듯 입을 연다.
1: 진심이, 난 오늘 거래하러 왔소.
3: 거래요?
1: 맞소. 리덕과 특허를 넘기겠소.
3: 저한테요? 왜요?
1: 리덕이 세계하려면 시간이 필요. 근데 난 그럴 시간이 없소. 토지 배상금 때문에 숨이 턱턱 막혀. 그리고 신용길 기실소.
3: 근데 이해 안 돼요. 딴 사람한테 넘겨도 되잖아요. 난 목지 씨한테 죄인인데 왜 저한테 넘기려 해요?
1: 솔직히 말해서 진심이한테 거는 기대가 크오. 난 진심이가 배은망덕한 소환배가 아니라고 생각하오. 필경은 같이 일한 세월이 있고 진심의 능력을 인정하오. 리덕을 넘겨받으면 직원들을 잘 챙기기 바라오.
0: 졸곤 문 뒤에 서서 한목지와 진심의 대화를 엿듣던 리지비가 조용히 자리를 뜬다.
3: 걱정 말아요. 직원들한테도 잘하고 회사도 잘 키울게요.
1: 말이 앞서지 마오. 정작 돈을 보면 바뀌는 게 사람 마음이요. 알아서 하오.
0: 한목지가 사라진 문쪽을 바라보는 진심의 두 눈엔 이슬이 반짝인다. 자리에서 일어선 진심은 바닥에 널려있는 종이장들을 하나하나 줍기 시작한다. 정사손이 다니엘을 데리고 밖으로 향하는데 크루스와 함께 거실에 앉아있던 리소당이 정사손을 부른다.
5: 엄마, 우리 어디로 놀러 가요?

0: 아내를 가고 싶은 데로 가지.
1: 사돈아.
0: 네?
1: 너 여기서 모아봐.
0: 아, 다니엘, 여기서 좀만 기다려.
2: 종사돈이 리소당의 곁에 와서 앉는다.
0: 무슨 일인데요?
1: 너 앉아봐, 할 말이 있어. 사돈아, 며칠째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너한테 말해야겠다. 아, 저게 한목질을 찾았다.
0: 뭐라고요? 묵지씨? 묵지씨 찾았다고요? 왜 말 안 했어요?
3: 말해주고 싶었는데 루시가 그를 만나면 루시가 충격받을까봐 그랬어요.
0: 충격이라뇨? 무슨 말이에요?
1: 사조나, 내가 크루스터랑 말하지 말라고 했다. 사조나, 앉아. 앉아서 들어.
0: 묵지씨, 대체 지금 어디 있어요? 오늘 만나야겠어요.
1: 사조나, 사람을 찾았으니 오늘이 아니라도 만날 수 있어.
0: 아니요, 오늘 꼭 만나야겠어요.
1: 사조나, 내 말 들어봐라. 지금의 한묵지는 네가 예전에 알고 있던 한묵지가 아니다. 내 생각엔 묵지를 만나기 전에 먼저 누굴 만나봤으면 한다. 이 사람이 한묵지에 대해 잘 알거든.
2: 한묵지의 덕분에 안정을 되찾은 진심은 다시 회사 일에 전념한다. 허나 한편으로는 크루스와 한 약속 때문에 시종 마음이 변치 못한 진심은 자신의 고충을 리지비에게 털어놓는다.
0: 지비씨.
4: 어.
0: 오늘 수고 좀 해줘요. 내일 인수인계 사전 준비를 해줘요. 공인들 인원수라든지 설비 설치라든지 모든 준비를 내일 오전 8시 전에 끝내야 돼요.
4: 알았어. 걱정 마.
0: 수고 좀 해줘요. 지비씨가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4: 인간에 여러 가지 일이 많은가오. 그래도 자신한테 너무 압력 주지 마오.
0: 하, 몰라서 그래요. 크루스가 날 몰아붙여요. 내가 CCI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어려운 제안을 했어요.
4: 또 무슨 제안을?
0: 자기가 아주 중요한 사람을 데리고 올 테니 한묵지의 악행을 말하래요. 안 그럼 난 CCI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알잖아요. 이 기회에 대기업에 들어가면 우리 회사 발전에 유리하다는 걸요.
4: 악행? 한 회장의 악행이 어디 있어? 이번에 우리한테 회사를 안 넘겼으면 우리 망했을 거요. 양도비 천만 원도 많은 게 아니오. 진심이 한 회장이 우리한테 잘해줬어. 배은망덕 같이 하면 안 돼요.
0: 그건 나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속이 타잖아요. 공인들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든든한 배경도 있어야 되는데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어딨어요?
2: 진심과 리지비가 한참 고민에 빠져있을 때 크루스가 리소당과 종사조를 안내해 사무실로 찾아온다.
0: 크루스 선생, 어떻게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5: 반가워요. 제가 소개할게요. 이분은 저희의 CCR그룹 최고 경영자 리소당 선생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전화 많이 들었습니다.
5: 이분은 아세아 쪽 책임자 루시 아가씨입니다.
0: 루시 아가씨 반가워요.
6: 반가워요. 앉으세요.
1: 자. 알았어. 자, 고맙소.
0: 지비씨 공장 쪽 일 좀 봐줘요. 리 선생님, 아가씨 마실 거 뭐 드릴까요? 커피 괜찮겠어요?
1: 아니 괜찮소. 진 아가씨 신경 쓸 것도 없어.
2: 리소당내가 진심과 마주 앉는다.
1: 진 아가씨, 크루스한테서 들으려니 우린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 같소. 오늘 온 건 리덕 회사에 대해 좀 알아보려고 왔어.
0: 아, 전에 리덕 회사 부사장직을 맡았었어요. 리덕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압니다. 회장이신 한목지까지도요.
6: 진심 씨, 한목지를 잘 아나요?
2: 종사존이 의자에 비스듬히 기댄 채 진심에게 질문을 던진다. 진심이 리소당의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는데 리서당이 굳은 표정으로 진심에게 강력한 눈빛을 보낸다. 그 눈빛을 마주친 진심이 결심한 듯 입을 연다.
0: 한묵지는 한묵지는 심수 대거리 장사계에서 이름이 있어요. 후에는 또 냉차 공장을 세워 이름을 날렸고요. 그 업계에선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한묵지는 지혜롭고 파워도 있어요. 게다가 의리도 있고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유가라는 여자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세운 공장을 팔아버렸어요. 지금 공장엔 직원이 몇 명 없어요. 이게 바로 제가 리덕을 떠난 원인이죠.
2: 얼굴 표정이 흐려진 채 한참 생각에 잠겨있던 종사손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0: 저 미안한데 일이 있어서 먼저 일어날게요.
4: 루시!
2: 그루스가 종사조를 쫓아나가자 리소당도 자리에서 일어선다.
1: 저기 진심씨.
0: 네.
1: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겨. 다음에 또 얘기하겨.
0: 네, 그러죠.
2: 리소당을 바래고 난 진심이 벽에 기댄 채 한숨을 내쉰다. 리익 앞에서 량심을 어기고 원치 않은 발언을 선택한 그의 얼굴에 괴로운 표정이 비낀다. 이 시각 육아는 변함없이 마이크를 마주하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7: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 방송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같은 시각 경비실 소파에 앉은 호용이 라디오를 켜고 방송을 듣고 있다.
7: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을 보내올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2: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호용이 전화기를 댄다.
7: 자, 그럼 전화 받겠습니다.
8: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8: 무슨 고민 있으시죠?
3: 저기 친구를 대신에 감사드립니다.
8: 어떤 사연인지 말씀하세요.
3: 제 친구가 지난번에 남편이 아내를 때린다는 방송 사연을 들었는데요. 최군의 사연도 방송 사연과 아주 비슷하답니다.
2: 드라마 인생향연 9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네, 이것으로 고전 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1: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2: 여러분을 위한 이 시간 방송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하얼빈입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단오 연휴를 앞둔 요즘 관광 예약이 성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성의 관광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할빈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호텔, 렌터카, 항공권 및 주변 여행 상품 예약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국 각지로부터 피서를 목적으로 할빈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어 교통, 숙박 및 주요 명소의 승객 흐름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페이주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단오 연휴 기간의 항공권, 호텔을 포함한 여행 예약량이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으며 광동, 상해, 북경, 절강, 강소가 5개 주요 관광객 출발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할빈 홍수기념탑 근처의 한 호텔은 단오 기간 예약률이 이미 80%에 달했습니다. 성내 각 대형 렌터카 기업 매장의 주문량도 상승 중이며 할빈 서역에 있는 한 렌터카 매장의 예약 주문량은 이미 70%에 달했습니다. 많은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관광객들은 일주일 일찍 자신이 좋아하는 차량을 예약했고 현지 시민들의 단거리 여행 수요도 동시에 증가했습니다. 룡선 경주, 동북 슈퍼리그 축구 경기, 그리고 독특한 피서 생태 자원을 바탕으로 최근 흑룡강은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동정여행이 발표한 2026 단오 여행 트렌드 예측 보고서도 이 열풍을 입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단오 기간 흑룡강을 목적지로 하는 항공권 검색량이 전월 대비 121% 상승했습니다. 졸업 여행 키워드 검색량은 전월 대비 3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흑룡강성 각 통상구 출입국 여객 수가 90만 명을 넘어서며 통관 현장은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각종 편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국경을 오가는 인적 왕래 빈도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날 러시아 자가운전 여행단 차량들이 수분하 도로 통상구 입국 통로를 거쳐 입국해 중국 본토 자가 관광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올해 수분하 통상구가 맞은 첫 국경 간 자가운전 관광단으로 이들은 일주일간 체류하며 단오 문화를 체험하고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며 중국 음식을 맛보고 특산품도 구매할 계획입니다. 올 들어 수분하 통상구 출입국 인원은 26만 명을 돌파해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고 흑하 통상구 출입국 인원도 대폭 늘어 35만 명에 달하며 동기 대비 80% 증가했습니다. 중로 상호 무비자 정책 시행 약 9개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러시아 관광객이 흑하를 일상처럼 찾는 곳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침 시장 구경, 미식 체험, 전시회 참관 등 어디서나 세심한 양국 언어 맞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경 간 유동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할빈 태평국제공항 24시간 운영 출국 세금 환급 전용

창구에서는 환급 신청서 한 장으로 5분도 걸리지 않아 업무 처리가 완료됩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할빈 태평공항 세관이 심사 확인한 출국 세금 환급 신청 금액은 약 640만 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266% 급증했습니다. 가까운 장내에는 구매 즉시 환급이 가능한 타지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하고 세금 환급 전 과정 무서류화 시스템을 추진해 국경 간 관광 소비 활력을 더욱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두 번째 국제문명대화의 날을 맞아 할빈은 스페인에서 시리즈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월 7일부터 10일까지 할빈 교향악단은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 두 도시에서 총 3차례 공연을 펼쳐 서양 악기로 문명송, 량축, 태양도에서 등 중국과 외국의 명곡을 연주해 동서양 음악 언어의 쌍방향 공명을 이끌어냈습니다. 같은 기간 열린 할빈 빙설 문화사진전은 빙설 관광, 스포츠, 예술 등 섹션을 통해 빙설 천지도 금산은산이라는 리념의 실천 성과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일전 할빈 이춘 고속철도의 종합조류 및 시험 운행이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종합점검 열차의 운행 속도가 시속 270km에 성공적으로 도달했습니다. 5월 30일 종합조류 및 시험 운행이 시작된 이후로 전문점검 열차와 고속열차, 종합점검 열차가 차례로 운행되며 접촉망, 신호, 통신, 전력, 변전소 등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동적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연일 이어진 시험 운행을 통해 종합점검 열차는 단계별로 속도를 높였으며 동적 기하학적 매개 변수도 무결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할빈 이춘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할빈에서 이춘까지의 이동시간은 기존의 7시간에서 2시간 이내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전국 향촌축구 슈퍼리그의 최북단 경기 지역인 선호경기가 일전 개막전을 치렀습니다. 성내 16개 아마추어 팀이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일전 개최된 향촌축구 슈퍼리그 개막전에서 선호 흑전우팀과 벌리현 축구팀이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은 모두 농민, 향진교사, 귀향대학생 등 시골축구 애호가들입니다. 지난해 12월 손호현과 귀주 용강현이 공식 협약을 체결하며 향촌축구 슈퍼리그 최북단 경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올 3월부터 4월까지 해당 경기지역에서는 5인제 예선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향촌축구 슈퍼리그는 토박이 축구의 씨앗을 흙토지에 심어주었을 뿐 아니라 스포츠 무대 구축, 경제 활성화, 국민 공유라는 새로운 장면을 탄생시켰습니다. 2026 눈강 하프마라톤이 일전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독특한 스포츠 플러스 문화관광 융합 모델로 흑룡강성 현 지역 대회 경제의 새로운 명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른 아침 눈강 하프마라톤 출발식이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전통 인문과 현대 과학기술이 어우러진 가운데 고대 군복 차림을 한 100명의 장수가 북을 치며 눈강 고대 역참의 풍채를 재현했습니다. 한편 장군 복장 차림을 한 지능형 로봇이 마라톤 코스 내내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출발을 알리는 총성과 함께 전국 21개 성에서 온 3,600여 명의 러너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흑룡강성 현 지역 스포츠 플러스 문화관광 본보기 프로젝트인 이번 대회는 코스 설계에서도 독창성이 돋보였습니다. 도시의 랜드마크, 생태 통로, 고대 역참 유적지를 연결했으며 10km 구간의 컬러 아스팔트 길은 러너들에게 인증샷을 찍는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코스를 따라 특색 민속 가무 공연이 잇따라 펼쳐져 러너들은 달리는 과정에 북부 변경 지역의 인문 정취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지 마을 주민들은 또 자발적으로 나서서 텃밭에서 키운 농산물을 참가 선수들에게 제공하며 응원했습니다. 일전 제2회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의 50개 종목이 모두 확정됐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종목에는 탁구, 자유격투 등 3개 경기 종목과 20개 생활 밀착형 시나리오 종목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로봇의 자율 주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이번 운동회에서는 기존 육상 종목이 한층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한편 공장, 호텔, 대학, 문화관광 분야 등 로봇 활용이 활성화된 기관을 초청해 경기를 참관하도록 하고 협력 의향이 실제 주문으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2회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는 오는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북경국가 스피드 스케이팅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국가철도그룹에 따르면 올 들어 철도당국은 승객의 다양한 여행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수송력 자원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승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여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철도 여객 수송량은 연인원 19억 6,90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해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37번째 시간입니다. 화분은 닭고기국 한 그릇을 들고 포대 위에 올라가서 외놈을 향해 친절하게 말을 걸었다.
1: 많이 많이 수고해서 여기 닭고기국이 있어.
0: 외놈 보초는 너무 좋아서 큰 입을 쫙 벌리고 껄껄거리며 급히 그릇을 받아 후루룩 후루룩 들이마셨다. 화분은 이 틈을 타서 두 손으로 총을 잡고 힘껏 낚아챘다. 사발이 땅에 떨어지며 박산이 났다. 두 사람은 맞붙어 싸웠다. 야! 야! 승기에 숨어있던 독성이가 시카를 들고 올라갔다. 외놈이 총을 빼앗아 들고 화분을 찌르려고 했다. 화분은 매우 날쌔였다. 그가 옆으로 살짝 빠지자 외놈의 총은 벽에 부딪혀 쟁강하고 총창이 부러졌다. 외놈은 철컥하고 격발기를 당겨 총탄을 채웠다. 독성이는 와락 덮쳐들며 시카를 휘둘러 외놈의 머리를 모로 절반이나 찍어버렸다. 그러나 숨소리는 울렸다. 총알은 콘크리트 벽에 맞았다. 바로 이 무렵에 장동무와 구중대의 두 전사도 아래의 적 두 놈을 사로잡았다. 장동무와 덕송이는 원래 놈들을 해치운 후에 신호를 보내지 않고 강영천 내에게 가만히 가서 놈들의 기관총을 주의하라고 알려주려고 의논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이미 총소리가 울리어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정황이 더욱 불리하게 된다. 그들은 하늘에 대고 세 방에 총을 쏘았다. 수연이네는 문 안에 들어서자 곧 괴뢰군과 외놈들이 훈련하는 것을 에워싸고 구경하였다. 여러 채의 집들이 에워싸고 있는 광장은 그닥 크지 않았다. 서민으로 변장한 구중대의 대원들이 점차 많이 모여들어 천천히 놈들에게 접근하였다. 두 외놈이 괴뢰군 놈들에게 대렬 훈련을 시키고 곽곤보 분대장은 외놈 소대장과 같이 한옆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의 정부 옥진이는 이 자그마한 거점이 안전치 못하다고 겁을 내어 이틀 전에 오빠 왕죽을 찾아 큰 거점인 도수로 떠났다. 날씨가 무더워서 놈들은 이전처럼 총을 벗어 한쪽 옆에 세워놓고 탄피와 수류탄은 모두 총에 걸어놓았다. 괴뢰군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특히는 젊은 여자들이 구경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흐뭇하여 기세 좋게 걸어갔다. 한 녀석이 걸어가면서 눈을 퉁방울처럼 부릅뜨고 입이 해벌쭉해서 수연이를 뚫어지게 보았다. 수연이는 그가 줄곧 자기를 지켜보는 것을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2: 이놈이 나를 아는 게 아니야?
0: 그는 부끄러움을 타는 것처럼 고개를 돌려 어건이 머리 뒤에 얼굴을 숨겼다. 갑자기 욕을 퍼붓는 소리가 떠들썩하니 들려왔다. 수연이는 무리를 들었다. 조금 전 그 괴뢰군 놈이 여자들을 보는데 정신이 팔려 뒤로 돌아구려

내렸는데도 계속 앞으로 걷다가 돌아서는 놈과 부딪혀 넘어지는 통에 대호가 흐트러져 버렸던 것이다. 곽건보는 화가 나서 얼금뱅이 낯짝을 불키며 그 놈을 불러내어 호되게 걷어차고는 벌로 대를 받게 차렷자세로 서 있도록 하였다. 수연이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다. 수연이 내가 긴장해서 기다리고 있을 때 강영천이 왔다. 총소리가 울렸다. 구경하던 구중대 전사들과 간부들은 저마다 바구니, 광주리, 나무집과 옷 속에서 수류탄과 보통권총 등을 꺼내어 적들을 향해 우박처럼 중단을 쏟아부었다. 돌격소리가 하늘 땅을 뒤흔들었다. 사람들은 용감하게 총을 세워둔 곳으로 달려갔다. 계륵은 놈들은 혼란에 빠져 맨손으로 갈팡질팡하였다. 그들은 무리로 쓰러졌다. 어떤 놈은 손 들고 투항하였다. 사람들은 놈들의 총과 탄화를 빼앗자 더욱 기세 드높이 공격하였다. 곽건보가 도망치며 총을 쏘았다. 그는 포위를 뚫고 나가 더러운 목숨을 건져보려 하였다. 그러나 몇 걸음 못 가서 풀썩 꼬꾸라졌다. 놈은 땅에 엎드려 사격하였다. 강영천은 외놈 소대장의 뒤를 쫓느라고 곽건보가 자기를 겨냥하는 줄을 몰랐다. 그러나 곰보가 미처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수연이가 옆으로 달려들어 총탁으로 그놈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다. 곽건보는 다리를 한번 보둥거리더니 더 움직이지 못하였다. 뜻밖의 외놈 두 명이 먼저 기관총 앞에 달려가서 기관총을 휘둘렀다. 몇 사람이 쓰러졌다. 강영철은 부대를 지휘하여 집 가까이로 돌격해 들어가 벽을 옴폐물로 이용하였다. 외놈 소대장도 이 틈을 타서 기관총 옆에 달려가 두 외놈을 지휘하여 사격하며 뒤로 철수하였다. 사람들은 기관총 사격에 눌리워 머리를 들 수 없었다. 강영천은 뜻밖의 정황이 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몇 사람에게 골목으로 달려가 놈들의 퇴로를 끊고 소멸하라고 명령하는데 기관총 소리가 갑자기 뚝 멎었다. 독성이 내가 골목길을 꿰질러 와서 기관총을 빼앗으려 하자 외놈들은 앞뒤로 공격을 받는 것을 알고 기관총을 메고 서문으로 달아난 것이었다. 사람들은 벽에 붙어서 놈들을 추격했다. 외놈들은 한참 사격하고는 다시 내뺐다. 한 놈이 꼬꾸라졌다. 소대장은 곧 문을 나서자 다른 한 놈에게 명령하여 돌격해오는 사람들을 막으라고 하였다. 자기만 달아나려는 심산이었다. 그 외놈은 나지막한 담벽 뒤에 꿇어앉아 필사적으로 사격하였다. 외놈 소대장이 방금 몇 발 옮겼을 때 맞은 쪽에서 총소리가 몇 방 울렸다. 그는 급히 엎드려 반격하려 했으나 총소리가 울리지 않았다. 탄알이 떨어졌던 것이다. 그는 화가 나서 총을 획 뿌리치고 지휘도를 쑥 뽑아서 기관총 쏘는 외놈들로 앞에서 길을 내라고 명령하였다. 그 외놈이 막 몸을 돌리는 찰나에 한 방에 총알이 날아와서 그의 다리를 꿰뚫어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외놈 소대장은 분통이 터져 펄펄 뛰었다. 놈은 칼로 기관총을 든 놈을 찍어 넘기고 대신 기관총을 안고 서문으로 돌격해갔다. 그 총은 주수가 쏜 것이었다. 그는 뛰어오려다가 외놈이 다시 돌아서는 것을 보고 급히 한 방 또 쐈다. 외놈 소대장은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계속 기관총을 들고 육박해왔다.
수준은 자기와 몇 발 안 되는 곳에서 기관 총구가 파란 연기를 토하는 것을 보았다. 이제 곧 외놈은 문을 뚫고 나갈 것이다. 아내가 놈들에게 참혹하게 살해당한 이 청년 농민은 온 가슴에 복수의 노한 불길이 타번지어 눈마저 빨갛게 되었다. 그는 포총을 뿌리치고 외놈을 맞받아 덮쳐들었다. 순간 기관총이 울렸다. 뜨거운 피가 수주의 가슴에서 콸콸 솟구쳤다. 그러나 수주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몸을 앞으로 약간 숙이고 두 손으로 적의 기관총신을 틀어잡았다. 즉시에 시꺼먼 기름 연기가 솟구쳐 올랐다. 사람들은 눈이 둥글해서 이를 악문 주주가 눈을 부릅뜨고 있는 힘을 다하여 두 손으로 기관총신을 꽉 틀어진 채 꼼짝 않고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총도 뽑아낼 수 없고 쏘아 넘어뜨리지도 못하는 주주를 본 외놈 소대장은 너무 놀라 멍청하니 굳어졌다. 주주와 외놈 소대장이 서로 뽀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달려왔다. 주주는 사람들이 외놈 소대장을 붙잡았을 때에야 쓰러졌다. 그러나 그의 두 손은 기관 총신을 그대로 꽉 틀어지고 있었다. 수연이가 그의 손을 떼려고 가스내를 다 썼으나 감아진 손가락을 펼 수 없었다. 결국은 젖은 흙으로 총신을 식히고야 그의 손을 떼내었다. 총신이 너무 달아올라 주주의 손은 껍질이 한벌 벗겨졌다. 그의 가슴과 배, 넓적 다리에는 총탄에 수없이 구멍이 숭숭 뚫렸다. 주주의 순박한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표정이 한 점도 없었다. 아직도 뚝 부릅뜨고 있는 두 눈은 전우들과 고별을 나누듯이 여전히 번쩍번쩍 빛을 뿌리고 있었다. 농들의 포대에서 세찬 불길이 활활 타올라 맑은 하늘로 날아올랐다. 중천에 뜬 햇빛은 열기 띤 사람들의 얼굴을 밝게 비춰주었다.

0: 어머니는 씨앗을 뿌리며 직심스럽게 구댕이를 파는 성매의 숙련된 동작을 지켜보았다. 성매는 흰 초고리를 입고 있었다. 뒷잔등이 땀에 흠뻑 젖어 들었다. 단발머리가 팽이가 오르내리는 대로 달싹달싹 움직였다. 검정 바지를 무릎까지 걷어올려 발가우리한 단단한 두 다리가 보였다. 그는 크지 않은 발로 뚜져놓은 부실부실한 젖은 땅을 힘입게 밟고 있었다. 얼마간 파고 나서 머리를 들어 빨갛게 상기된 갸름한 얼굴에 흘러내린 모리칼 오리를 귀바퀴 뒤로 넘기고 팔꿈치로 약간 앞으로 삐어진 이마의 땀을 닦았다. 그는 어머니가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을 느끼자 영채도는 동그란 눈을 깜빡이며 방긋 웃고는 손바닥에 침을 탁 뱉어 맛 비비고 나서 다시 일을 시작하였다. 어머니는 그의 곁에 다가와서 친절하게 권하였다.
1: 어휴, 성매야, 좀 쉬려무나.
2: 힘들지 않아요, 아주머니. 다 파고 쉬자요.
0: 성매는 웃으며 대답하였다.
1: 떡지를 쓰는군. 올 때보다 훨씬 수척해졌어. 낮에는 나를 거두러 일을 하고 저녁에는 밤늦게까지 사업하면서도 힘들지 않다냐?
0: 어머니는 성매를 밭둔덕에 끌고와 앉히며 밭 저쪽 머리에 대고 소리쳤다.
1: 덕견아! 덕견아! 빨리 물을 가져다 누나에게 부어주렴.
0: 덕견이는 얼른 물통을 들고 달려왔다. 만자가 사발 두 개를 들고 뒤를 따랐다. 만자는 앞에 다가와서 외쳤다.
3: 엄마, 날 줘, 날 줘.
1: 어? 우리 만자, 뭐 달라니?
0: 어머니는 그릇을 받아들며 물었다.
3: 오빠가 가졌어. 여치야.
0: 덕견이는 손을 등 뒤로 감추며 누이 동생에게 엄포를 놓았다.
4: 뭘 달라고 그래? 벌써 날아갔어.
0: 성매가 웃으며 덕견이를 끌어당겨 손을 펼쳐보았다. 정말 나뭇잎에 여치가 쌓여 있었다.
1: 덕견아, 어서 동생한테 줘. 오빠가 동생에게 양보해야지.
0: 덕견이가 내놓자 만자는 좋아서 캐득거렸다. 어머니는 덕견이를 다 일렀다.
1: 그럼 동생을 데리고 가서 몇 마리 더 잡으려무나. 응? 울리지 말고. 네. 겨울엔 널 학교에 보내주겠다.
0: 성매는 두 어느이가 가는 것을 보고 다정히 물었다.
5: 아주머니, 정말이지 왜 덕견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어요?
0: 어머니는 그릇에 물을 부으며 대답하였다.
1: 그 애는 아직 어려서 좀 기다려도 괜찮아. 집에서 날 도와 아이를 봐야지 않겠나? 겨울엔 보내겠어. 그때면 만자는 누가 데리고 놀지 않아도 될 테니까. 이거 보시. 말만 하다 나니 물은 깜빡 잊었군. 자, 어서 마시게나.
0: 성매는 물 사발을 받아서 손등으로 입술을 쓱 씻고는 꿀꺽꿀꺽 단숨에 다 마셨다. 어머니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1: 넌 일하는 걸 보니 선에 익은 솜씨더구나. 집에서 이런 일 좀 해봤나?
2: 했죠, 아주머니.
0: 어머니 집 밭은 마을 남산에 있어서 여기에 앉으면 북산이 눈앞에 펼쳐진다. 지금은 밀 밭갈이 철이어서 밭 배나무의 빨간 잎과 키넘는 누런 풀밭, 소나무의 푸른 잎들이 산과들을 울긋불긋 장식해 놓았다. 풀밭이 바람에 넘실거리며 설레이었다. 그것은 밀물이 기슭으로 밀려들며 일으킨 출렁이는 파도같이 보였다. 성매는 북쪽 산을 가리키며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5: 아주머니, 이 산은 정말 보물산이구만요. 사람의 손이 가지 않아도 저렇게 많은 나무들이 자라났어요. 뗄나무 걱정은 조금도 없겠어요. 아주머니, 우리 거장에는 산이 없어요.
6: 그래, 산이 우리 메마른 땅보다야 낫지.
0: 어머니는 대답하였다.
6: 이제는 됐어. 이전에는 산이 많아도 우리 같은 가난뱅이야 뗄나무가 없었지. 성매,
5: 네.
6: 너희 말에 딴 거장 말씨가 섞였는데 어느 거장 사람인지도 물어 못 봤구나.
5: 아주머니, 전 래양 사람이에요.
6: 오, 참 먼 곳이구나. 너 어떻게 혼자 여기를 왔니? 집엔 또 누가 있어?
5: 말하자면 끝이 없죠.
0: 드라마 숨바귀꽃 3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